0: 민족마다 자체로 창작한 친근한 멜로디 같습니다. 여러 민족의 정서를 노래로 느껴봅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족의 멜로디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 첫 곡으로 보내드릴 노래는 아시나요?

이것으로 오늘 민족의 멜로디 프로를 이만 줄이겠습니다. 오늘 프로 편성과 진행에 함강은이었습니다. 다음 주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공간 프로에서 인사드리는 주미화입니다. 지난주 전국 최초 휴머노이드 로봇 전반 생명주기 관리 서비스 플랫폼이 북경에서 발표되었습니다. 앞으로 출하되는 모든 휴머노이드 로봇은 유일무이한 디지털 신분증을 소유하게 되며 생산, 유통, 사용부터 폐기, 재활용까지의 전반 과정에 대한 추적 가능성이 열리게 됩니다. 이 플랫폼은 공업정보화부 휴머노이드 로봇과 구현지능 표준화 기술위원회가 주도해 구축한 것입니다. 모든 로봇은 출하할 때 유일한 코드가 부여되며 이는 로봇의 신분증 번호인 셈입니다. 이는 연구개발 생산부터 시장 승인, 판매 사용, 폐기 회수로 이어지는 전반 체인을 포괄해 출처 추적, 전 과정 통제, 위험 부담 방지, 책임 추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전자기술 표준화 연구회 정보기술 연구센터 동근주임은 4단식 코드 구조를 통해 한편으로 관리의 엄격함을 보장할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국가 코드, 기업 코드, 제품 코드, 계열 코드의 전 세계 유일성, 주체 소급, 유형 구분, 개별 추적 가능성을 보장합니다. 다른 한편

0: 기준으로는 기술 유연성을 제공해 자체 코딩이 가능케 함으로써 기존 기업 코드와의 호환성을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플랫폼은 전국 100여 개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을 포괄했으며 200여 개 제품 모델과 총 2만 8천여 대 로봇에 대한 전 수명주기 코딩을 완성해 개방, 포용, 상생 내 산업 생태 형성을 다그쳤습니다.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과 함께하는 편리한 생활을 기대해보며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50편 무엇 때문에 자조적인 혁신 능력을 강화하려면 기초연구를 강화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청세계 도시 후코트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경덕진 중국 도자기 박물관으로 여러분들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병원 옆 엄마 밥상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문화순례 코너에서는 24절기 중 망종과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에서는 제50편 무엇 때문에 자조적인 혁신 능력을 강화하려면 기초연구를 강화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영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금평 청소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독창성을 부각시키며 자유로운 탐구를 권장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습금평 청소기는 기초연구는 전체 과학체계의 원천이자 모든 기술 문제의 해결을 전반적으로 제어하는 핵심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논술과 전략적인 배치는 기초연구를 강화하는 것이 자주적인 혁신 능력을 강화하고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의 저력을 높이며 과학기술에 의한 강국의 기반을 튼튼히 다짐해 있어 극도로 중요하다는 점을 심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기초연구를 강화하는 것은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역사의 발전이 보여주다시피 세계의 과학기술 강국들은 모두 과학 기초가 튼튼한 국가들이고 모두 중요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앞장서고 있는 국가들이며 모두 세계의 주요 과학센터이자 혁신과 인재의 고지인 만큼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도전과 기본적인 과학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과학 분야를 개척하고 새로운 과학 이론 체계를 구축하는 데 선도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기초연구를 고도로 중시하여 일련의 중대한 결책과 포치를 내림으로써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구와 독창적 혁신은 중요한 진전을 이룩했고 기초연구의 전체적인 실력은 뚜렷이 증강됐습니다. 기초연구를 강화하는 전략적 포치를 구체화하려면 독창적인 혁신 능력 향상을 보다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세계의 첨단 과학기술을 겨냥하여 최첨단의 과학 문제에 과감히 도전하고 독창성과 독자성에 공을 들임으로써 더 많은 독창적인 이론을 내놓고 더 많은

0: 독창적인 발견을 하며 더 많은 독창적인 과학 문제를 해결하고 전망성 기초연구, 선도성 독창적인 성과면에서 중대한 돌파를 실현하며 과학체계를 부단히 풍부히 하고 발전시키며 세계 과학기술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선도하고 과학기술이 보다 폭넓고 보다 심층적으로 발전하도록 끊임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기초연구를 강화하는 것은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실현하기 위한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오늘날 시계는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전례 없는 대변환의 국면을 맞고 있어 추격형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선진 국가의 억압 수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또 첨단 기술 분야에서 기초 연구 분야로 점차 확장되면서 우리나라 기초 연구 발전을 위한 외부 환경이 더 준엄해지고 있습니다.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지원함에 있어 기초연구 강화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충분히 인식해야 합니다. 기초리론, 기본원리, 기초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관건적 기초소재 등에서 병목현상의 제한을 돌파해야만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자립하고 자강할 수 있으며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서둘러 실현할 수 있습니다. 목표 지향과 자유 탐구의 두 가지 길을 견지하여 우리나라의 기초 연구 체계를 부단히 키워가야 합니다. 목표 지향을 강화하여 경제와 사회 발전 및 국가 안보가 직면하고 있는 실제 문제에서 과학 문제를 출연해 원천과 하층에서 관건적인 핵심 기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자유 탐구를 권장하여 자연을 인식하는 개선을 부단히 확장하고 새로운 인식 영역을 개척하며 과학 돌파력을 육성하고 미래 발전을 선도하는 지식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셋째, 기초 연구를 강화하는 것은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에 따른 기회를 다잡기 위한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현재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에 의해 역사적인 기회가 창조되고 있으며 학과의 교차 융합이 가속화되고 신흥학과가 부단히 나타나고 첨단 분야가 부단히 연장되고 있습니다. 기초 연구에서 중대한 돌파가 이루어지면 왕왕 와해성 혁신이 동반되고 첨단 기술의 교차 융합, 집단 도약을 이끌어내며 생산력의 비약적인 발전을 추진하여 인류의 경제와 사회 양상을 크게 바꾸어 놓습니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첨단적 기초적 과학기술의 방향을 선도하는 자가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에서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그러므로 과학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는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여 과학기술 발전 추세를 꼼꼼하게 추적하고 과학적으로 검토 판단하며 첨단적인 과학기술의 방향을 과학적으로 검토 판단하는 능력과 중대한 과학 문제를 자조적으로 제기하는 능력을 힘써 향상시키고 기초 연구로 응용 기술의 집단적 돌파를 견인하며 과학, 기술, 산업의 정방향 순환의 효과성을 부단히 확대하고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에 중대한 역사적 기회를 다잡으며 과학 연구 성과를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는 위대한 사업에 응용해야 합니다. 넷째, 기초 연구를 강화하는 것은 세계급 과학자와 리더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입니다. 중대한 발명 창조, 와해성 기술 혁신에서 인재가 관건입니다. 강대한 기초 연구 인재 대오가 없는 자조적인 혁신은 원천이 없는 물이나 뿌리가 없는 나무와 다를 바 없습니다. 기초 연구를 강화하는 것은 세계의 과학기술 대세를 파악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최고점을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최고의 과학자, 리더형 인재, 고차원, 복합형 인재들을 육성하는 데 유리하며 혁신적 사고가 활발하고 무인지대를 대담하게 도전하는 청년 인재들을 발견하는 데 유리합니다. 체계화, 고차원의 기초연구 인재 양성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초연구 분야 인재 양성의 강도를 높이고 자연과학 분야에서 돌출한 성적을 이룩한 동시에 혁신 잠재력을 분명히 가진 청년 인재들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기초연구 인재들을 많이 배출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재 역량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키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자주적인 혁신 능력을 강화하려면 기초연구를 강화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1: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노래 그 사랑 다 바쳤나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0: 이어지는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청세계 도시 후코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넓은 칡륵벌판 음산기슭에 펼쳐져 있는데 둥글게 펼쳐진 하늘 사면으로 대지와 연결되었네. 하늘은 창망하고 벌판은 광막한데 바람 불어 풀이 놓으니 그 속으로 소와 양떼 보이네. 모든 사람들이 익숙한 이 초원의 노래는 바로 푸른 벌판이 끝없이 펼쳐지고 그 위에 하얀 구름 같은 양떼가 보이는 아름다운 초원 풍경을 묘사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초원의 도시가 바로 후코트입니다. 몽골어로 청색의 도시를 말하는 후코트는 일명 푸른 도시라 불리기도 합니다. 음산의 산자락, 남쪽으로 황하와 이웃한 후코트의 주변에는 소와 양떼가 점점 일수놓은 넓은 초원이 펼쳐져 예로부터 하늘은 창망하고 벌판은 광막한데 바람 불어 풀이 놓으니 그 속으로 소와 양떼가 보인다고 묘사됩니다. 후코트는 기원전 진나라와 한나라 때 운중군이었습니다. 북방의 유목민족인 흉노와 중원의 한족 사이에 늘 전쟁이 있었던 당시 후코트는 중원 지역의 최전방이었습니다. 진나라는 육국을 멸한 후 대장 몽염을 파견해 30만 대군으로 흉노를 크게 격파했으며 한나라는 흉노와 화친 정책을 펼쳐 기원전 33년 한왕실의 왕소군을 흉노의 도령에게 시집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한족과 흉노 간 이어진 150여 년의 적대적 상황이 종료되고 두 지역의 통일과 경제 문화 교류가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소군 출세의 이야기는 2000여 년 동안 민족 단합과 융합의 미담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멀리서 소군묘를 바라보면 무덤은 검푸른색을 띱니다. 다른 곳과 달리 유난히 푸르다고 해서 일명 총총이라 불리는 소군묘는 흙으로 쌓은 봉분의 높이가 33m에 달합니다. 무덤 앞에는 왕소군과 흉노의 선후가 어깨나란히 말을 타고 달리는 청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검푸른 무덤을 말하는 청총옹대는 후코트 팔경 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끕니다. 료나라와 금나라 때 후코트는 민심이 안정되고 경제가 발전되었으며 원나라 때에 이르러서는 남과 북의 원활한 교류의 요충지로 부상했습니다. 명나라 때인 1500년대 중반 원황실의 후손인 아로탄칸이 대청산의 남쪽 황하기슭에 건물 8채와 반짝이는 노란 기와를 얹은 금은전을 지었습니다. 명황실은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 성에 귀화성이라는 이름을 하사했습니다. 그 귀화성이 바로 오늘날 후코트시의 시작입니다. 도시의 뒤에 기복을 이룬 푸른 산발이 도시에 생기를 부여한다고 해서 현지의 몽골족들은 청색의 도시라는 뜻으로 후코트라 불렀습니다. 귀화성이 축조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로탄칸이 세상을 뜨고 그의 아내 삼랑자가 이 도시를 관리했는데 그녀는 명왕조와 화목하게 지내면서 몽골족과 한족은 30여 년 동안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흉노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축조한 만리장성 양쪽의 사람들은 장성 남과 북의 평화를 가져온 초원의 이 뇌거를 기념하기 위해 귀화성을 삼랑자의 도시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청나라 때인 1735년부터 1739년까지 기간 귀화성의 동북쪽 5km 거리에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성을 새로 건설하고 수원성이라 이름했습니다. 이 수원성이 바로 후코트 신도시의 시작입니다. 당시 후코트는 상업이 번창해 신강과 감숙, 영하 등 서쪽 상단이 늘 이곳에 머물고 산서, 대동 등 남쪽의 상인들도 이곳을 찾아 료몽 상도라 불린 후코트는 당시 남북 상품 교류의 중요한 집산지였습니다. 예로부터 중원 각 왕조의 중시를 받고 사막으로 통하는 교통 요충지였던 후코트에는 전국 시기의 운중성과 서한 시기의 성락성, 위나라 때의 성락성, 당나라 때의 대리성을 망라해 많은 고성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하에서는 또 풍부한 문물이 발굴되고 지상의 요적은 지금까지 사용이 가능하기도 해 푸코트는 실물로 중국 북방 변방 도시에 요구하면서도 눈부신 역사를 펼쳐 보입니다. 푸코트에는 도시의 반을 사찰이 차지할 정도로 절이 많아 오늘도 도심에 산재한 절은 푸코트 고성의 한 가지 특징으로 됩니다. 과거 푸코트에는 절이 부지기수여서 큰 절 7에 작은 절 8, 이름 없는 절은 70하고도 둘이 있었습니다. 푸코트의 많은 사찰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대소사입니다. 이는 또한 푸코트 최초의 절이기도 하며 대소사는 일찍 400여 년 전에 벌써 링근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대소사란 몽골어로 큰 절이란 의미이며 원래의 명칭은 홍자사였고 후에 무량사로 개명해서 오늘날까지 사용합니다. 푸코트에서 규모가 가장 큰 환교사원이자 내몽골 지역 최초의 라마교 사원인 대소사에서는 은불상과 룡조가, 벽화가 대소 3절로 꼽힙니다. 푸코트는 역사가 남긴 많은 명승고적을 보유하고 있는 동시에 저녁 노을 아래 만경 창파 설레는 세외의 소호라 불리는 하수하이, 추운 고원이라 불리는 휘통시로 초원, 여름의 캠프라 불리는 거걸라 초원도 거느립니다. 푸른 하늘 아래 푸른 초원이 펼쳐지고 그 사이로 맑은 호수와 강물이 점점이 수놓은 후코트에서는 말을 타고 일망무제한 초원을 마음껏 달리며 사색의 나래를 펼 수도 있습니다. 내몽골 자치구 소재지인 후코트에서는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추는 몽골족들이 모든 관광객들을 열정적으로 맞이합니다. 해마다 여름과 가을이면 초원에서는 나다무와 초원 관광축제, 우란무치 예술제 등 몽골족 특징이 다분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행사 때면 은은한 마두금 소리가 초원에 울려 퍼지고 우렁찬 몽골족 노래와 열정적인 무용이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깁니다. 끝없이 넓은 초원이 있기에 이곳 사람들은 이렇게 호방하면서도 다재다능한 것입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존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0: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도둑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노래 마음속에 기억할게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최근 내내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오늘은 경덕진 중국 도자기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디구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0: 경덕진 중국 도자기 박물관은 강서성 경덕진시 창강구에 자리잡고 있는 세종국 창건후 가장 일찍이 개관하고 도자기 소장품이 가장 많은 유일한 도자기 예술 전업성 박물관입니다. 2015년 10월 개소를 거친 경덕진 중국 도자기 박물관이 정식으로 개방됐습니다. 신관 부지 면적은 5만 9천 평방미터에 달하고 건축 면적은 3만 2천 평방미터에 달합니다. 관내에는 신석기 시대 이래의 도자기와 한나라

에 달합니다. 경덕진 중국 도자기 박물관의 주체 건물은 총 7층이 있고 건축 설계에는 도자기 요소가 많이 깃들어 있습니다. 유리 외벽의 무늬는 도자기 표면에 빙결문을 본따서 설계됐고 1층 로비와 각층을 잇는 복도는 도자기 굽는 가마를 모방했습니다. 박물관 내에는 9개 고정 전시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5대 세기,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세기 등 역사 세기를 위주로 한 고대 도자기 전시실이 4개 있고 유상체, 유합체, 조각 도자기, 고온 채색류 등 기예를 위주로 한 현대 전시실 5개가 있습니다. 한나라 시기부터 도자기를 생산한 경덕지는 2000여 년의 도자기 역사, 1000여 년의 국영 도요지 역사, 600여 년의 궁정 도요지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시청은 신석기 시대부터 원나라 시기에 이르는 중국 도자기의 발전사를 전시했습니다. 그중 송나라 시기의 영청자, 인화자, 원나라 시기의 청화자, 고온 채색유 도자기가 가장 화려하고 대표적입니다. 두 번째 전시청은 명나라, 청나라 시기의 도자기를 전시한 가운데 명나라 국영 도요지를 주로 전시했습니다. 세 번째 전시청은 민국 시기 도자기를 소개했는데 이 시기 여러 역사 원인으로 인해 경덕진 도자기가 쇠퇴했고 도자기 회과 분야에서만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주산 8호를 대표로 한 한진의 도자기 회과 예술가들이 이 시기에 수많은 명작을 남겼습니다. 주산 8호는 1928년 왕기의 창도로 설립된 도자기 화가 단체입니다. 매년 정월 대보름 그들은 한자리에 모여 신작을 내놓고 서로 교류하고 소감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경덕진 도자기 예술의 새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다섯 번째 전시청은 세종국 창건 후 경덕진의 각종 도자기를 전시했습니다. 세종국 창건 후 경덕진은 기본 작업장을 조정해 10여 개 도자기 생산업체를 설립함으로써 완비한 도자기 공업체계를 형성했습니다. 이 업체들은 일상생활에 쓰이는 각종 도자기를 생산할 수 있을 뿐더러 진열용 도자기, 기념용 도자기까지 만들면서 천년의 도자기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건국, 인민, 우주, 예술, 광명, 홍성, 홍기, 위민 등 대형 국영 도자기 공장이 10대 도자기 공장으로 꼽혔습니다. 전시청에 전시된 인민의 청화자, 광명의 영롱자, 건국의 채색자, 예술의 분체자가 경덕진 4대 전통 명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전시청은 경덕진이 당대 도자기 예술 창작에서 이룩한 성과를 전시했습니다. 오늘날 경덕진 도자기 산업은 예술 도자기, 일상 도자기, 공업 도자기, 첨단 기술 도자기 등 여러 류형을 발전해냈습니다. 주체들로는 대형 도자기 공장도 있고 개인 예술 작업실도 있으며 현지에서 전승된 기술자도 있고 해외에서 온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박물관은 경덕진 1800여 년의 도자기 역사 맥락을 체계적이고 완전하게 담아 관중들로 하여금 경덕진이 도자기의 고장이

0: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1: 그게...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병원 옆 엄마 밥상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공보뇌는 할빈시에서 작은 음식점을 경영합니다. 2025년 말, 그는 한 배낭 여행자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그는 자주 무료 나눔으로 물만두를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본회의 가게는 할빈 남강구에 위치해 있으며 할빈 의과대학 부속 종양병원과는 2km도 채 안 되는 거리입니다. 공본회의에 따르면 이곳을 선택한 것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와

0: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가게 앞에는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환자나 가족분들에게는 무료로 만두를 제공한다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를 찍어 인터넷에 올리면서 영상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힘을 보태고 싶다며 기부를 약속했습니다. 공본회는 어떤 고객들은 두 사람이서 물만두 한 접시만을 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배불러서가 아니라 돈 한 푼이라도 절약하려는 눈치였습니다. 공본회는 두 사람이서 물만두 한 접시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이런 상황에 마주치면 가게에서 요즘 행사 중이라며 물만두 한 접시를 더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흥룡강 수화의 한 농촌에서 자란 공본회는 10살 때 할빈에 와서 식당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저축이 생긴 후 그는 자신만의 가게를 차렸습니다. 젊었을 때 그는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한 아버지의 병간호를 했었기에 환자와 그 가족들의 부담감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본회는 아버지께서 죽을 드시고 싶다고 해서 식당들을 찾아다녔는데 의사의 당부대로 소다도 전분도 넣지 않은 죽 한 그릇 사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표했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병원 옆에 차려 환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제공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특히 먹는 음식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음식점들은 사정상 모든 환자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본회는 아무리 장사가 바빠도 환자가 먹는 음식이라면 최선을 다했습니다. 말동무 되어주기, 도움 제공하기, 이는 이미 공본회의 일상으로 되었습니다. 그는 환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불안한 마음도 달래주었습니다. 그가 매일 고객들과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신심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이학도 발달했으니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가족들도 이러한 위로를 건네겠지만 제가 하면 또 다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또 지역사회의 독거로인들이 겨울이면 외출이 어려워 채소 사기가 힘들다며 가게의 물만두를 그들에게 선물합니다. 또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도 가족처럼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가게에서나 가게 밖에서나 그는 늘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안겼습니다. 지난해 여름, 옆집 가게 사장의 딸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공본회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달려가 위로를 전했습니다. 함께 음식 장사를 하다 보니 그들 사이는 유난히 각별했습니다. 환자들과 자주 접하다 보니 공본회는 그들이 겪고 있는 금전적, 사상적 부담감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공본회는 시간만 나면 그들 집을 찾아 물만두도 전하고 위로도 건넸습니다. 아이가 어리니 회복도 빠를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공본회도 처음부터 이토록 열정적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손님 한 분이 가게에 전화를 걸어 달걀찜을 시켰습니다. 메뉴에 없는 음식이고 또 마침 점심 손님들이 몰려드는 시간이라 공본회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전화 저편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오더니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드시고 싶은 음식이라기에 부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본회는 지금까지도 그때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공본회는 지금처럼 남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으로 자신을 용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10년 전 전화 한 통이 공본회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공본회는 또 많은 이들의 기부도 거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껏 도울 것이라며 자신으로 인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공본회는 가게에 작은 공공주방을 설치해 환자 가족들이 이곳에서 무료로 음식을 해먹을 수 있게끔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가게 이름은 엄마 밥상입니다. 저도 요리사지만 엄마가 한 음식을 가장 좋아합니다. 가끔은 짜거나 싱거울 때도 있지만 모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엄마가 차려준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도 고객들에게 엄마 밥상 같은 한상을 차려주고 싶습니다. 비록 병원 신세를 지고 있지만 집에서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병원 근처에 식당을 차린 것도 사실 많은 이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공본에는 조금이라도 더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당을 차린 것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나 도움을 베푸는 것은 오로지 그의 선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버지 병간호를 했었기에 그는 환자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10년 전 거절이 있었기에 지금이라도 좀 더 도우려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물만두 한 접시, 응원 몇 마디, 공보뇌가 하는 일은 사실 큰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굶주린 배와 허한 마음을 달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0: 노래 우리 사는 지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문화순례에서는 24절기 중 하나인 망종과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종은 종자가 싹트는 때라는 뜻입니다. 이때 이르러 까끌아기가 있는 밀이나 보리를 베고 또 까끌아기가 있는 벼를 심는다고 해 이렇게 불렀습니다. 보리 마당질을 하며 마지막 씨 뿌리기를 다그칩니다. 뽁국새 소리가 망종을 재촉한다는 말이 있듯이 창공을 날아예는 뽁국이와 종다리의 우짖음이 농산일을 재촉합니다. 음력으로는 4월 내지 5월경이고 양력으로는 6월 5일이나 6일에 해당하며 이날의 태양 환경은 75도입니다. 옛사람들은 망종으로부터 하지까지의 기간을 5일씩 3개호로 나눈 후 매개호의 특징을 잡아냈습니다. 초호에는 봄화제비가 생긴다는 말이 있듯이 봄화제비가 생겨나 곡식 잎 사이를 뛰어다니며 벌레를 잡아먹습니다. 중후에는 때까치가 울기 시작한다. 마루에는 새들이 울지 않는다고 새들이 자기의 후대를 위해 알을 까느라고 울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이 무렵은 모내기와 보리 베기에 알맞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보리는 익어서 먹게 되고 변모는 자라서 심게 되니 망종이오라는 말도 있습니다. 보리는 망종 전에 베라는 속담이 있듯이 망종까지는 모두 베어야 논에 벼도 심고 밭갈이도 하게 됩니다. 이는 망종을 넘기면 바람에 쓰러지는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망종복이라 해서 망종이 일찍 들고 늦게 듬에 따라 그해 농사의 풍흉을 점칩니다. 음력 4월 내에 망종이 들면 보리 농사가 잘 되어 빨리 거둘 수 있으나 5월에 망종이 들면 그해 보리 농사가 늦게 되어 망종 내에도 보리 수확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또 망종까지는 보리를 베어야 논에 벼도 심고 밭 갈아 콩도 심게 됩니다. 망종을 넘기면 모내기가 늦어지고 바람에 보리가 넘어져 수확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보리는 씨 뿌릴 때는 100일, 거둘 때는 3일이라 할 정도로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보리를 수확한 후에는 보리 깍대기를 태워야 모내기에 편리합니다. 망종 때는 농산일이 끊이질 않고 연속으로 이어져 이를 멈추는 것을 잇는다고 망종이라고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농번기의 최고 절정인 것입니다. 모심기는 괴로운 일입니다. 논에 물이 많으면 심어도 모가 곧 뽑히고 적으면 구댕이가 쉽게 드러나 뿌리가 마릅니다. 또 모를 심으면 며칠간 목끝이 하얗게 마르는 죽사름을 시작합니다. 모자리에 있다가 옮겨오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잠시 죽은 듯이 있다가 뿌리를 내리면서 다시 기운차게 살아오르기 위해서입니다. 노래 꽃은 피리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간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주미화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문화사상의 과학적 인도하에 신시대 문화건설이 바른 길에서 혁진을 거듭하며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0: 습근평의 문화적 요원 등 3편의 다큐멘터리가 현지 시간으로 6월 1일부터 라오스 주류 매체를 통해 본격적으로 방송되기 시작했습니다.
1: 왕헌영 전국정협 주석이 북경에서 유럽 아메리카주 류학생회 제9기 리사회 회장단과 좌담하고 유럽 아메리카주 류학생회 제2차 전국회원 대표대회 대표들을 접견했습니다.
0: 한정 국가부수석이 북경에서 영국 외무대신 쿠프를 만났습니다.
1: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허가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미군은 링컨호 항공모함 이란 봉쇄 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 보도 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0: 문화는 국가의 근본이자 국가의 운명과 관계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문화적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사명을 짊어지고 분발 정진하며 우리 시대에 새로운 문화를 함께 창조하고 중화민족의 현대 문명을 힘써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문화 사상의 과학적 인도하에 신시대 문화 건설은 바른 길에서 혁진을 거듭하며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문맥이 이어지고 문화 활력이 솟구치는 가운데 고대 문명과 현대 문명이 서로 어우러진 아름다운 탐폭이 신주대지에 서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공을 초월한 문명의 메아리에 귀를 기울이고 음악 속에 중화 문명을 감지합니다. 올 초 중국 고대 음악 단대사를 맥락으로 하고 대중성과 소장 가치를 겸비한 국내 유일의 대형 음악 앨범 고대 음악의 숨길을 찾아 중국 고전 음악 감상이 중국 국가판 본관 본관에서 소장됐습니다. 올해 2월 기준 국가 판본관이 소장한 중화고조, 근현대 출판물 등 실물 판본은 3,400여만 부에 달하고 디지털 문헌은 36억

0: 기지를 넘어섰습니다. 중국국가 판본관 류송룡 관장은 우리는 15차 5기는 전망계획을 시작하는 해로서 판본관은 수장 본업에 집중해 후세에 물려줄 종합판본 프로젝트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장한 디지털 자원을 한층도 풍부하게하며 디지털 전시처, 디지털 도서관을 만들어 고전 문헌의 접근성과 상호작용 기능을 살리고 이를 생동감 넘치는 매개체에 두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3년 6월 습금평 총서기는 선회에서 중국 국가 판본관과 중국 역사 연구원을 고찰한 후 문화전송 발전 좌담에 참석해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총서기는 중화문화의 전승과 발전에 중대한 리론과 현실적 문제를 깊이 있게 해석하고 역사 문명을 이어가고 당대에 빛나는 장을 열어가자는 시대적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새로운 기점에서 문화 번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문화 강국을 건설하며 종합민족의 현대 문명을 건설하는 것은 신시대 우리가 짊어질 새로운 문화적 사명이라고 표했습니다. 뿌리를 지키고 문명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당면 우리나라는 문화유산자원 실태 파악을 기본적으로 완성하고 제4차 전국문물 보편조사에서 중요한 단계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장강 황하 등 국가문화공원 건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면서 문물 보호, 문맥 전승에 대한 전사회적 공감대를 한층 더 다졌습니다. 강소송 구강시 문화방송관광구 석천부국장은 습금평 문화사성에 대한 학습 성과를 장강국가문화공원 구간 건설을 추진하는 강대한 동력으로 전환해 심양구 대중로 역사문화거리에서 무형문화유산 전시를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유산 순회공연, 반공구, 오등 등을 조직해 장강문화의 역사적 가치와 시대적 활력을 과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민족의 정신적 명맥이고 문인은 시대의 나팔소리입니다. 2021년 12월 습금평 총서기는 중국문화예술교련합회 11차 전국대표대회 중국작가협회 10차 전국대표대회 개막에서 중요한 연설을 발표하고 인민들 속에서 교원하고 인민을 위하며 인민에게 속하는 것은 사회주의 문화의 근본 입장이자 사회주의 문화가 번영 발전하는 동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광범위한 문화 종사자들은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창작 방향을 견지하고 인민의 문화 수요를 만족시키며 인민의 정신력을 증강하는 우산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해 문의 백화분이 영원히 인민을 위해 만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범위한 문의 종사자들은 시대에 입각하고 대중 속에 뿌리를 내려 사상성이 깊고 예술성이 뛰어나며 제작이 정교한 우산 작품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올해 개봉한 영화 작품 할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주요로부터 무용국 청로, 홍루몽의 순회 공연까지 그 열기는 식지 않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조력과 시대적 기상이 어우러져 문의 백화원에서는 가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섬소성 유림시 횡산구 한차진에서 최근 수한 이속사가 고전 진강 공연을 펼쳐 고풍스러운 진강이 농촌 무대에서 참신한 생기와 활력을 보여줬습니다. 수한 이속사 사장 혜민리는 우선 뿌리와 혼을 지켜 고전 극모, 창법의 맛, 연기 양식을 잘 보호하고 전승하는 동시에 극목 내용, 무대 연출, 전파 방식에서 대담하게 혁신해야 한다며 이속사 노촌 무대는 군중들에게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를 제공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희곡 전승의 힘으로 문화 강국 건설에 조력하려다고 표했습니다. 전국에서 희곡의 농촌 진출, 전민 열도, 예술 보급 등 문화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 곳곳에 들어선 4만여 곳 신용 공공문화 공간은 대중 신변의 문화 거실이 됐고 해마다 15억 명 이상 관객이 박물관을 찾아 문물, 역사와의 대화를 통해 문명의 매력을 느끼고 문화 자신감을 다지고 있습니다. 삼성퇴 박물관 풍경구 관리위원회 직원 장준은 더 많은 관람객들이 삼성들을 찾아 문물 감상뿐만 아니라 문명을 터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중화 문명의 전경에 착안한 삼성태 박물관 상관은 삼성태 100년 고고학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중화 문명의 다원 일체성을 생생하게 입증했습니다. 15차 5위는 전망교육 요강은 전민족의 문화 혁신과 창조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사회주 문화를 번영 발전시킬 것을 제기했습니다. 도톤 역사 조력과 뚜렷한 시대적 정신을 담고 있는 중화 문화는 습금평 총서기가 인도하는 방향을 따라 기필코 새로운 기상을 떨치고 휴양찬란한 양상을 새롭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부흥의 위협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문화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인류 문명과 진보를 위해 더 많은 중국 지혜와 동방의 힘을 이바지할 것입니다.
1: 중국 중앙방송 청국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습근평의 문화적 연원, 선도 국제판, 고전 속의 신사상 등 세 편이 현지 시간으로 6월 1일 라오스 국가 텔레비전 방송국 등 라오스 주류 매체를 통해 본격적으로 방송되기 시작했습니다.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총서기이며 국가주석인 통룬이 축하 서한을 보내 방송 개시를 축하했습니다. 통룬은 축하 서한에서 습근평의 문화적 연원 등 다큐멘터리에는 중국의 철학적 지혜가 깃들어 있으며 이러한 작품들은 습근평 총서기가 문화유산 보호에 얼마나 큰 무게를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국정운영에서의 선견지명과 뜨거운 애국심 그리고 5천년의 유구한 문명사에 대한 깊고 진심어린 사랑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해당 다큐멘터리는 중화 문명이 민족의 뿌리이자 불굴의 동력임을 과시하며 현재 중국이 민족 부흥의 위대한 꿈 실현을 향해 나아가는 데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경제사회 발전과 병행해 고유의 민족 문화를 보호하고 계승하며 진흥시켜 나아가는 라오스의 사회주의 건설 추진에 매우 좋은 참고 사례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는 중국 라오스 수교 65주년이자 량당 양국 정상이 함께 열어놓은 중국 라오스 친선의 해입니다. 6월 2일 중국 중앙방송 총국과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선전부는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시 행사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습근평의 문화적 연원, 선도 국제판, 고전 속의 신사상 등 세 편의 다큐멘터리는 라오스 국가 텔레비전 방송국, 국가 통신사, 국가 라디오 방송국, 비엔티안 텔레비전 방송국 등 주류 매체들을 통해 잇따라 방영됩니다.
0: 중공장 총축 상무위원이며 전국 정협 주석인 왕혼영이 이일 북경에서 유럽 아메리카주 류학생회 제9개 리사회 회장단과 좌담하고 유럽 아메리카주 류학생회 제2차 전국회의원 대표대회 대표들을 접견했습니다. 왕혼영 정협 주석은 당 20기 4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을 대응하고 습근평 총서기가 유럽 아메리카 류학생회 창립 100주년 기념대회산 중요 연설과 창립 110주년 축하산 정신을 참답게 관찰 이행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유럽 아메리카 유럽학생회는 우량한 전통을 계승하고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며 류학 보국 사업이 더 큰 성과를 내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왕혼영 정협주석은 유럽 아메리카주 학생회는 당의 지도를 일관하게 견지하고 습근평 신시대 중국 독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마음을 다 잡아야 하며 광범위한 류학 인원들이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라가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발맞춰 역할을 발휘하고 당과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것과 류학 인원의 장점을 결합해 이들의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에 새로 정해서 업적을 쌓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당이 광범위한 류학 인원들과 연계하는 교량 연결 고리로서의 기능을 한층도 강화하고 류학 인원 사업을 잘하는 당과 정부의 보좌 기관이자 광범위한 류학 인원들의 따뜻한 집이 되도록 자체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각급 당위원회는 류학 인원 사업에 대한 당과 국가의 방침 정책을 참답게 실시해 광범위한 류학 인원들이 역할을 다하고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0: 이날 차담은 중공장 정축위원이며 중앙통일전선부 부장인 리 간걸이 주재했습니다. 전국인대상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유럽아메리카주 류학생회 제8기 리사회 회장인 정종료와 전국총협 부주석이며 새로 선출된 유럽아메리카주 류학생회 제9기 리사회 회장인 양진이 좌담에 참가했습니다.
1: 한정 국가부주석이 6월 2일 북경에서 영국 외무대신 쿠퍼를 만났습니다. 한정 부주석은 올 1월 습근평 주석과 스타머 수상이 양국 관계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면서 두 나라 관계의 새 장을 열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과 영국 관계 개선과 발전은 양국 국민들의 리익에 부합됩니다. 양측은 대국의 책임을 함께 짊어지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며 양국 관계의 호조세를 잘 다지고 새로운 기회와 성장 동력을 계속 발굴해야 합니다. 인문 교류와 민심 소통도 촉진해야 합니다. 진정한 다자주의를 함께 실천하고 글로벌 관리 체계 개혁을 추진해 세계에 더 많은 안정성과 확실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쿠퍼 외무대신은 영국과 중국은 경제무역 투자, 인공지능, 친환경 발전, 기후변화 대응 등 면에서 폭넓은 공통 리익과 협력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영국은 양측 정상이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적극 리행하기 위해 중국과의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고 도전에 함께 대응하길 희망합니다.
0: 러시아 연방 정부와 벨라루시 공화국 정부의 초청용에 한정 국가 부주석이 6월 4일부터 8일까지 기간 러시아에서 제29회 상크트페테르부르크 부르고 국제 경제 론단에 참석하고 벨라루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1: 국무원이 최근 농업 농촌 현대화 가속화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하달했습니다. 계획은 15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 농업농촌 현대화 가속화의 방향과 목표, 중점 임무와 정책 조치를 명확히 하고 농업농촌 현대화를 다그쳐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더 잘 추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계획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삼농 문제를 참답게 해결하는 것을 당 전체 업무의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농업농촌 우선 발전, 도시와 농촌의 융합 발전을 견지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농업 강국 목표를 정조준해 향촌 전면 진흥을 총적인 수단으로 천만 공정 경험 학습과 활용을 선도적 방법으로 개혁 혁신을 근본적 동력으로 삼아 농업 현대화의 기본적인 실현과 농촌의 기본적인 현대 생활 여건 확보에서 중대한 진전을 가져와야 합니다. 계획은 농업 종합 생산 능력과 효율을 제고하고 농업 과학 기술과 장비 지원을 강화하며 농민들의 소득 증대와 부업 창출 경로를 확대하고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아름다운 농촌 건설을 추진하는 등 7대 발전 임무를 명시했습니다.
0: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립 105주년입니다. 105년의 빗바람과 파란만장한 역사 속에서 한 시대 또 한 시대의 공산주의자들이 완강하게 분투하고 희생과 기여를 거듭하면서 중국 인민을 단합시켜 일도시우고 부유해지고 강대해지는 위대한 도약을 실현하고 중화민족의 수천 년 역사에서 가장 웅대한 소사지를 엮었습니다. 105년의 위대한 로종 속에서 험난한 걸음마다의 리상과 신념이 빛나고 공작전마다의 혁명 혈맥에 대한 계승이 자리했습니다. 결혈포도 위대한 로종은 당의 빛나는 역사를 되돌아보고 당의 초심과 사명을 깨달으며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봉기업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힘을 결집할 것입니다. 오늘은 천지개벼 중국 공산당 창건 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상해 중국 공산당 1차 전국대표대회 유적지의 거풍스런 속검은 100여 년의 세월 속에서 혁명 유전자는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맥을 이어가며 공산주의자들의 변함없는

0: 소심을 기록하면서 위대한 부흥을 향해 나아가는 중화민족의 발걸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상해 흥엄도 76번지, 당시 망지로 106번지, 1921년 7월 23일 밤 18평방미터의 이 속검은 홀에 각지 공산당 조기 조직의 대표 13명이 비밀리에 모였습니다.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가 바로 이곳에서 공식적으로 열렸습니다.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 대표 13명의 평균 나이는 28세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 초기 공산주의자들이 발견한 간행물과 글을 통해 우리는 중국의 출구를 마련하기 위한 이들의 고뇌와 함성을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나라와 인민을 구하려는 초심과 사명을 품고 이들은 생명의 위험도 마다한 채 이곳에서 당창 대업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1921년 7월 24일부터 29일까지 기간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가 이곳에서 순조롭게 열리고 대표들은 당의 강령과 결의안을 깊이 있게 토론했습니다. 그러나 7월 30일자로 순찰대의 습격으로 대회는 갑작스럽게 중단되고 대표들은 긴급히 절강성 강흥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가흥에 도착한 후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 대표들은 남오의 한 유람선에 올라 회의 의지를 계속 논의했습니다. 회는 당의 첫 강령과 첫 결의안을 채택하고 중국 공산당의 창건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막소주의 정당인 중국 공산당은 이곳에서 출발해 위대한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 폐막 당시 대표들은 선창 안에서 오른 주먹을 불끈 쥐고 정중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최강의 시대적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만세, 공산주의 인류의 해방자 만세, 새로운 혁명의 불씨가 어두운 밤장막이 두른 중국 대지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한 세대 또 한 세대 공산주의자들은 초심을 지키고 민족 독립과 인민의 해방을 위해 굴하지 않는 정신으로 강렬한 투쟁의 로중을 시작했습니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1921년부터 1949년까지 기간 전국적으로 이름을 기록한 혁명열사가 375만 명에 달합니다. 1949년 개국대전에서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 대표인 모택동 동지가 천안문 송도에 올라 중화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의 창립을 장엄하게 선포했습니다. 산은 동줄기가 있어야 하고 집은 대들보가 있어야 견고합니다. 애초에 당원이 50여 명이었던 중국 공산당은 현재 당원 수가 1억 명이 넘는 세계 최대 집권당으로 부상했습니다. 100년 동안의 시련을 통해 수립한 위대한 창당 정신은 14억 중국 인민 아들 딸들이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전면 추진하는 새로운 로중에서 활보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1: 재정부가 최근 2026년 육아수당 보조금 999억 원을 하달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0.6% 증가한 규모로 각지가 자격 요건을 갖춘 영유아에게 육아수당을 지급하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연간 각급 재정의 총 보조금 배정 규모는 약 1,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2026년 육아수당 지급 업무는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관리 규정에 따르면 각급 보건건강부문이 육아수당 보조금 심사 발급 업무를 조직 실시합니다. 원칙상 분기별로 최소 한 회씩 집중 지급하고 전 분기에 심사를 통과한 신청부는 해당 분기 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부는 국가보건건강위원회와 협력해 육아수당 제도 집행을 지속적으로 점검 감독하며 자금 관리를 엄격히 하고 정책 효과 발휘를 거듭 강조하며 출산 친화형 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 중앙선전부가 국가림업초원고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생태환경부 자연자원부 수리부 등과 함께 전개하는 아름단 중국행 국가공원 탐방 집중추재가 1일 사천 안에서 가동됐습니다. 매체는 제1진으로 설립한 5개 국가공원을 방문해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생태보호, 친환경발전, 민생개선에 관한 전용적인 경험을 보도할 예정입니다.
1: 이란 언론이 2일 보도한 데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항 허가 신청 시스템을 전면 개방하면서 전 세계 선주와 선장들은 임의의 시간대에 통항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이 2일 전한 데 따르면 지난 24시간 사이 통항 허가를 받은 선박은 24척이며 허가를 받은 후 혁명수비대의 조정과 안전보장하에 호르무즈 해협을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홍화, 박민걸이었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 아프리카 인문 교류 속의 룰동과 삶의 향기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비아 첸비 동강에서 현지 직원들이 부른 노래가 중국 소셜 미디어를 달구고 세네갈 다카르의 거리에서는 청년들이 태극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다카르 청소년 올림픽에서 무술이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됩니다. 한편 탄자니아 다레스 살람에서는 견습생들이 중식 주방의 도마와 부뚜막 앞에서 칼질과 볶음 요리 기술을 갈고 있습니다. 2026년은 중국 아프리카 인문 교류 해입니다. 격앙된 음악 율동, 강요 병행의 무술 동작, 일상의 행기로 가득 찬 삶,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속도이지만 산과 바다를 뛰어넘어 같은 주파수로 공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동영상 첸비히 동강의 노래가 중국 인터넷에서 인기 몰이 중입니다. 잠비아 동료들의 노래 소리와 춤은 많은 네티즌들을 감동시켰고 사람들의 시선을 잠비아의 동강으로 이끌었습니다. 19세기 말에 발견한 첸비히 동강은 개발 과정에 수차례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1990년대 말 이르러 중국과 잠비아가 합작한 중색 아프리카 광업위원회사가 투자 운영한 후에야 점차 생산을 회복하고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노래 가사 창작자이며 중색 아프리카 광업위원회사 부사장 슈라이샹은 터널 굴진기 설비 발표식을 준비하는 과정에 첸비 동광의 100년 발전 과정을 반영한 노래를 만들고 싶었고 이 노래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싶었는데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 줄은 몰랐다고 소개했습니다. 슈라이샹에 따르면 회사는 현지에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변 지역사회의 인프라와 교육요건을 개선시켰습니다. 첸비히 광산에서 울려 퍼지는 합창은 아프리카와 중국 간 문화교류와 실무협력의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광활한 아프리카 대지에서 공동의 정감을 담아 전해주고 있는 이 선율은 갈수록 더 많은 현지 젊은이들에게 청춘을 불태우고 꿈을 추구하도록 무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네갈 국가무술팀 감독 오스만 사코는 다카르 청소년 올림픽 개막을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다카르 청소년 올림픽에서 무술은 처음 정식 종목으로 되었습니다. 카메룬 수도 야운데에서 청년 로드리고 탈링은 허름한 비디오 홀에서 리소룡 꿈을 이루고 자신만의 훈련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탈링은 심신수양의 예술인 무술은 자제력을 가르쳐 주었다며 동양 철학이 담긴 이 운동을 널리 보급해 더 많은 현지 청년들이 심신을 단련하고 평온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탄자니아 킬리만자로 기술관리대학 종식주방에서 식활과 도마가 조화롭고 독특한 리듬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호텔 관리를 전공한 탄자니아 학생 루수 바히마 신인은 감자를 머리카락처럼 촘촘하게 자르는 연습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신인은 중국 탄자니아 합작 요리 프로젝트에 참가했습니다. 중국 요리사 왕 선생은 신인을 포함해 현지 견습생 20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왕 선생은 미식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교량이며 학생들이 문화를 이해하면 감정을 요리에 전하고 요리 품질도 함께 향상된다고 소개했습니다. 노래, 권시, 미식 등 말리를 사이에 둔 동주파 공진과 일반인들의 생생한 일상은 중국과 아프리카 사이에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메아리를 칩니다. 지금까지 중국 아프리카 인문 교류 속의 룰동과 삶의 향기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1: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목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론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청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습금평 국정운영을 논함 제4권의 내용을 보내드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인공지능을 중미협력의 새로운 분야로 육성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수단 인도주의 위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함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학습은 성장 진보의 계기. 청년은 正处于学习的 黄金时期. 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오늘은 종림을 떠날 수 있는 거목이 되기 위해 노력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2021년 가을학기 중앙당학교 청장년 간부 강습반 개강식에서 한 연설의 주요 부분입니다.
6: 두 번째 시간입니다.
5: 확고한 리상과 신념은 단번에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형성됐다 해 영원한 것도 아니며 스스로 확고하다고 해 정말로 확고한 것도 아닙니다. 확고한 리상과 신념은 도전과 실천 속에서 끊임없이 단련되고 시련을 이겨내는 가운데서 형성되고 강화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련은 장기적이며 많은 경우에는 가혹하기도 해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수많은 혁명선열들은 무엇보다 먼저 나라와 인민을 구하고 끊임없이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혁명의 길에 들어섰으며 최종적으로 마르크스주의와 공산주의를 선택했습니다. 최근 각성연대라는 텔레비전 드라마가 방영됐습니다. 이 드라마는 우리 당의 초창기 지도자들이 빗바람 몰아치는 험난한 투쟁 정세와 다양한 주의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마르크스주의와 공산주의를 선택하는 역사적 과정을 생동하게 그렸는데 아마 여러분도 봤을 것입니다. 드라마에서 리더스는 인생의 목적은 생명을 스스로 발전시키는 데 있지만 생명을 발전시키기 위해 반드시 희생해야 할 때도 있다. 고상한 삶은 항상 장렬한 희생 속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회자수의 칼 앞에서도 지조를 굽히지 않고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등 행동으로 리상과 신념이 더없이 확고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100년간의 당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피어린 투쟁과 생사의 시련 속에서도 수천 수만의 당원들은 끝까지 리상과 신념을 지켜냈으며 리상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당원들이 소중한 생명까지 바쳤습니다. 이와 반면에 간과한 여건과 가혹한 투쟁 속에서 리상과 신념이 흔들리고 심지어 자신의 리상과 신념을 배신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1차 당대회에 참가한 13명 가운데서 왕진미, 리한준, 등은명, 하숙형, 진담수 등 5명이 희생됐는가 하면 탈당한 사람도 있고 진공박, 주부래, 장국도 3명과 같이 당을 배반한 변절자도 있었습니다. 치열한 투쟁과 시련 속의 선별을 이루는 대량도사가 바로 역사적 법칙입니다. 로신이 말한 바와 같이 궁극적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수시로 대오를 리탈하거나 도망치거나 이기 소침하거나 변절하는 사람이 나타나지만 진행을 계속한다면 그 대오는 갈수록 순수해지고 정예해질 것입니다.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다지는 것은 평생의 과제로서 젊은 간부들은 수련과 단련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리상과 신념을 평생 믿고 지켜야 하며 딴 마음을 품거나 중도에 포기하거나 심지어 초지를 굽힌다면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리상과 신념의 확고함과 당에 대한 충성심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리상과 신념이 확고해야만 당에 충성할 수 있으며 당에 대한 충성은 리상과 신념의 확고함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류국진은 소설 홍암 속의 루샤양의 원형으로서 사천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변절자의 고발로 체포됐습니다. 조직의 정보를 유설하고 탈당서를 신문에 공고하기만 하면 바로 풀어줄 수 있다는 특무의 권유 앞에서 그는 내가 죽더라도 당이 살아있으면 죽은 것이 아니며 조직을 팔아 살아간들 또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0: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랑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1: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추적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인공지능을 중미협력의 새로운 분야로 육성하자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 최근 중미 양국 원수가 인공지능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인 교류를 진행할 때 인공지능 정부 간 대화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면 중미 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중미 건설적인 전략 안정관계라는 새로운 위치를 확정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 양

0: 근대 강국으로서 중미 양국이 손잡고 인공지능 발전과 관리를 촉진하는 것은 양국 원수의 합의를 이행하는 구체적인 표현일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인류 문명의 진보와 국제사회의 공동복지를 위해 더 잘 봉사하도록 촉진할 것입니다. 스마트 변혁이 가속화되는 배경 속에서 중국과 미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 그 여부는 인공지능 기술의 승격과 응용 보급 촉진은 물론 그에 따른 위험 부담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 전 국무장관 키신저는 인공지능과 같은 글로벌 도전에 직면하여 중미 협력이 특히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쌍방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많은 공동 이익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쟁과 대립의 사고를 넘어 인공지능 발전을 함께 지원해야 합니다. 중국과 미국은 유엔 총회에서 인공지능에 관한 각자 결의안에 상호 서명한 바 있고 양국은 이 궤도 차원에서 정기적인 소통과 대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측이 이 중요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음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소통과 조정을 강화하여 폭넓은 공감대를 가진 글로벌 인공지능 관리의 틀과 표준 규범을 형성하기를 원합니다. 최근 미국 ABC 방송 기자가 북경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승했고 미국 폭스 뉴스 진행자가 북경의 한 편의점에서 로봇에게 영어로 소세지를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인공지능은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이미 현실로 다가왔다고 감탄했습니다. 인공지능은 고도의 협력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광범위한 협력은 기술의 발전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보편적으로 중미 양국이 인공지능 기술 연구개발, 응용, 감독관리 등 각 분야에서 중점을 두는 부분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상호 보완 가능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측은 상호 존중을 전제로 우세를 보완하고 호혜 상생을 실현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응용 보급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과학기술론평 웹사이트에 글이 지적했듯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 주요 국가들은 손잡고 협력해 해당 기술이 전 인류에게 실질적인 복지를 선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시장의 실천은 중미 인공지능 분야의 협력은 무한한 잠재력이 있으며 호혜 상생을 실현할 수 있음을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이자 글로벌 지능화 전환의 중요한 엔진이 되어 광활한 시장 기회를 미국 기업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저비용, 고효율 오픈소스 대형 모델은 꾸준히 전 세계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AMD 등 미국 첨단 기업들은 중국 인공지능 기술 생태계와 활발히 연계해 다방면의 사업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상그룹은 엔비디아와 공동으로 인공지능 클라우드 슈퍼팩토리를 출시하여 차세대 지능형 인프라를 공동 구축하고 산업 승격을 지원하며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실무적인 협력 사례들은 중미 인공지능 협력이 기술 시장, 산업 간 장벽을 허물고 양방향으로 혁신 동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중미 양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경쟁 관계를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건전한 경쟁을 지향하는 동시에 협력을 통해 강국으로서의 책임을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당면 중미 인공지능 분야의 협력에는 현실적인 걸림돌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미국 측 일부 인사는 제로섬 게임 사고방식으로 인공지능을 바라보고 관련 기술을 정치화, 도구화, 무기화하면서 투자 제한, 반도체 수출 통제, 클라우드 봉사 규제 등 보호주의적 조치를 내놓아 인위적으로 협력의 장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탈동 조화와 공급망 단절, 울타리 치기와 높은 담 쌓기식의 정책들은 과학기술 발전의 객관적 법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며 전 세계 인공지능 산업의 동반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각종 탄압과 억제 정책에 맞서 중국은 자체의 발전 권리를 굳건히 수호하고 인공지능이 전 세계의 포용적 성장 동력이 되도록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른바 인공지능 철의 장막을 원하지 않고 이른바 인공지능의 영역 확보 경쟁도 원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전 인류에게 복지를 가져다 주도록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중미 양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지닌 가장 큰 공통의 리익일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대화를 강화하고 경쟁을 관리하며 협력을 전개해 인공지능이 중미 협력의 새로운 영역이자 인류 발전의 새로운 디딤돌이 되도록 함으로써 양국이 함께 더 나은 지능형 미래를 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분석과 설명 코너입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소단 인도주의 위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유엔 식량농업기구 세계식량계획서 유엔 아동기금이 공동성명을 통해 소단에서 약 1950만 명이 심각한 식량 불안정에 직면해 있고 6월에 식량 부족 시기가 다가오면서 상황이 한층 더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충돌이 격화될 경우 소단, 북다르푸르, 남다르푸르, 남코르도판 3개주의 14개 지구에 기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15일 수단 군대와 신속지원부대가 수도 하르툼에서 무력 충돌을 일으켰고 전쟁은 이후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전 세계 분쟁을 주목하는 무력 충돌 위치와 사건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의 데이터에 따르면 3년 넘게 지속된 무력 충돌로 인해 수단에서 최소 5만 9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충돌 당사자들이 무인기를 이용한 공격을 빈번히 감행함과 동시에 시장, 급수시설, 의료기관 등도 공격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인기 공격은 수단 민간인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되었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최고대표사무소의 통계에 따르면 1월부터 4월까지 무인기 공격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자는 전체 분쟁 관련 민간인 사망자의 8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지속되는 분쟁으로 수단의 민간 시설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전국적으로 약 900만 명이 국내 실향민으로 되었습니다. 한편 전체 의료시설의 약 40%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콜레라, 댕기열 등 전염병이 반복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유엔기관 통계에 따르면 수단 인구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3,400만 명 가까운 주민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심각한 급성 영양실조가 전반적으로 만연하여 올해 만 5세 미만 어린이 82만 5천 명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7% 증가한 수치입니다. 세계보건기구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수단의 전쟁은 생명을 파괴하고 건강, 물, 식량, 안보 등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정세의 영향으로 수단 내 식량과 연료 가격은 한층 더 상승했고 구조물자 운송비는 25% 늘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사무총장이며 긴급구조 조정관인 플레처는 수단 빌어의 약 절반이 해만 지역에 의존하는 만큼 본격적인 파종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비료 공급 지연 혹은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경우 식량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4월까지 수단 2026년 인도주의 수요와 대응 계획 중 자금 지원을 확보한 프로젝트는 전체의 20%에 그치고 있습니다. 유엔 개발계획서의 보고에 따르면 지속되는 분쟁으로 수단 경제가 30여 년 후퇴했습니다. 만약 분쟁이 2030년까지 이어질 경우 극빈곤율이 60%를 넘고 피해 인구가 5,200만 명에 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엔은 적대 행위 중단, 민간인과 민간시설 보호, 인도주의 회랑의 안전하고 신속하며 원활한 운영 보장과 구조 지원 확대를 모든 당사자들에게 촉구하면서 사태의 악화를 막을 것을 호소했습니다. 유엔 수단 인권 전문가 누이셀은 군사적 수단으로 해당 분쟁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나서서 당사자들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우울해?
4: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5: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4: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5: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4: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3: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5: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3: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4: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지금까지 심승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펜슨과 진행의 철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이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친구는 오래될수록 편안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친구 살을 논하는 사자성어도 참 많습니다. 물고기와 물의 관계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특별한 친구 사이는 수어 지교를 했고 간과 쓸개를 서로 내보인다는 뜻으로 마음을 터놓고 허물없이 지내는 친구는 간담상조라 했습니다. 서로 거스르지 않는 친구는 막역지우, 금이나 난초처럼 귀하고 향기로움을 지닌 친구는 금단지교라 했습니다. 또한 관종과 포숙처럼 변함없는 친구 사이는 관포지교라 하죠. 어릴 적 함께 대나무 말을 타며 자란 친구를 종마고우, 친구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신의가 깊은 친구를 문경지교라 했습니다. 벗길이 좋은 가마를 주고받는 향기로운 풀과 란초 같은 친구는 지란지교, 악교와 오칠처럼 끈끈하여 떨어질 수 없는 우정을 교칠지교라 했습니다. 또 쇠붙이도 끊을 만큼 굳고 단단한 우정을 단금지교라 했습니다. 살다 보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지위나 권력도 아닙니다. 상대 높고 낮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래 덕을 보고 믿음으로 이어진 친구, 그런 포시야말로 진짜 친구가 아닐까요? 누구나 친구는 많을수록 좋겠지만 참다운 벗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신의, 의리, 충절, 지조로 이어진 참다운 친구를 곁에 둘 수 있는 삶이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라디오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오늘은 졸지들 생각해보는 시간이란 글을 공유하면서 프로를 시작해보았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 시간 보내드립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량경유 가수가 부릅니다. 무지개.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0: 개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사회사업체제 및 기재를 완비하자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사업은 당사업의 중요한 구성 부분입니다. 신시대의 당의 사회사업을 잘 수행하는 것은 당의 군중 노선을 잘 관찰해 나가고 광범한 인민대중을 당의 둘에 굳게 단합시키며 인민대중의 적극성, 능동성, 창조성을 충분히 불러일으키고 사회 분야의 각 부류 조직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며 사회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강화하며 전사회적으로 개혁과 발전을 추진하는 지혜와 힘을 결집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당정 제20기 제3차 전원회에서 통과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에서는 사회사업 분야의 개혁과 발전에 대하여 명확한 요구를 제기하고 사회사업체제 및 기재를 완비하는 등 일련의 포치를 내려 신시대 사회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위하여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깊이 있게 학습하고 터득하며 결연히 관찰 실세하여 당의 용도와 종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우위를 사회사업에서의 효과로 더욱 잘 전환시킴으로써 강국 건설과 민족 봉의 위협을 추진하는 데 더욱 유리한 사회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사회사업 분야의 개혁과 발전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당과 국가 사업 발전의 전략적 및 전반적 차원에서 리념 혁신, 제도 혁신, 실천 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사회사업이 역사적 변혁, 체계적 재구축, 전반적 재구성을 실현하도록 추진하여 당의 집권 기초와 국정 운영의 기반을 한층 더 튼튼히 다짐으로써 중국의 국정 운영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했습니다. 당의 사회사업 이론을 혁신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습금형 정서기는 신시대의 무엇 때문에 사회사업을 강화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회사업을 강화해야 하는지 등과 같은 중대한 이론 문제와 실천 문제를 둘러싸고 일련의 새로운 사상, 새로운 관점, 새로운 론단을 제기하여 당의 사회사업의 법칙성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켰습니다. 근본 원칙면에서 당의 용도로 전 국면을 총람하여 사회가 심각한 변혁 속에서 생기 발랄함과 질서 정연함을 요지하도록 확보할 것을 강조하고 가치 지향면에서 인민 지상주의와 민생 제일 원칙을 견제하고 사회 공평과 정의를 촉진하고 인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출발점과 귀착점으로 삼을 것을 강조했으며 발전 방향면에서 확고부동하게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회 고본원수의 길로 나아갈 것을 강조하고 중점 과면에서 당 조직의 용도는 공동건설, 공동관리, 공동향유에 기초한 도농기층 관리 구도를 구축하고 신흥 분야에서의 당의 호소력과 결집력을 확대하며 사회 모순 예방 해소 기재 건설을 강화하고 사회 참여 기재를 완비할 것을 강조했으며 방법과 경로면에서 시종, 자치, 법치, 독치를 결합하고 사회 거버넌스의 사회화, 법치화, 지능화, 전문화 수준을 향상시킬 것을 강조했으며 기초 보장면에서 계속하여 기층을 중점적으로 틀어주는 것을 명확한 방향으로 삼고 각 부류의 자원이 기층에 편중하도록 추동하며 기층 간부 대우 건설을 총괄적으로 고려하고 기층 제일선 역량을 보강할 것 등을 강조했습니다. 사회사업에 관한 습금형 총서기의 종료 론술은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고 당의 사회사업이 중대한 성과를 이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보상이며 신시대 사회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근본 원칙이자 행동 지침입니다. 사회사업에 대한 당의 용도를 전면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당조항 제18기 제3차 전원회에서는 사회 거버넌스 체제를 혁신할 때 권한 중단 명제를 제기했습니다. 19차 당대회에서는 공동건설, 공동관리, 공동향유에 기초한 사회 거버넌스 구도를 구축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20차 당대회에서는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 문명과 당 건설 등에 대한 전략적 포체에서 사회 사업과 관련한 임무를 명확히 했습니다. 당장제 20기 제2차 전원회에서는 당장의 기능 부문으로서 중앙사회사업부를 설립하고 성, 시, 현급 당면에는 사회사업부문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당의 사회사업 지도체계에 대한 중대한 개혁입니다. 조항의 차원에서 중국공산당 농촌사업조례, 민원사업조례, 기층관리체계와 관리능력 현대화 건설을 강화할 때 관한 의견, 지역사회 사업일꾼 대우 건설을 강화할 때 관한 의견, 신시대 자원봉사 체계를 완비할 때 관한 의견 등을 재정 출범하고 당 건설로 기층관리, 기층조직건설, 민원사업 연속회의 등을 선도하는 조율기제를 구축 보완하여 사회사업의 제도 및 기제가 끊임없이 완비됨으로써 사회분야 관련 사업에 대한 당의 통일적인 관리를 힘있게 강화했습니다. 사회사업 중점 분야의 개혁을 심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당 건설로 기층관리를 선도하고 일련의 맞춤형 조치를 내놓아 기층관리에서 망아지가 큰 수레를 끄는 두드러진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회의 문건을 대폭 간소화했으며 감독검사, 선정평가 등을 규범화하고 주료 기층의 부담을 확실하게 경감하고 기층의 힘을 실어주어 향진과 촌 당조직의 기층관리 지도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켰습니다. 지도 간부의 기층민원 접수와 현지 조사를 추진하여 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수호했습니다. 사회사업 분야에서의 당의 조직체계를 끊임없이 완비했는 바 혼합소유제 기업, 비공유제 기업과 새로운 경제조직, 새로운 사회조직, 새로운 취업계층을 위한 당조직 건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업종협회와 상회의 개혁 심화와 조난 발전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사회 분야 각 부류 조직의 건전한 발전을 힘있게 촉진했습니다. 당과 국가 사업에서 사회 사업의 역할이 효과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회 사업은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 이익을 조정하며 사회 위험을 방지하고 사회 모순을 해소하며 사회 안정을 소화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습니다. 사회 거버넌스 구조가 끊임없이 완비되었고 공동건설, 공동관리, 공동향유의 리념이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잡게 되어 사람마다 책임을 짊어지고 책임을 다하며 사람마다 향유함으로써 정부관리와 사회조정, 조민자치가 서로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량관 국면을 형성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민속놀이 저울시곡.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보조 배터리의 3C 인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26일 항공 운행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 민용항공국은 긴급 통지를 발표하여 6월 28일부터 승객들이 3C 표시가 없거나 3C 표시가 불명확한 보조 배터리를 휴대하여 국내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따른 사고와 정책 변화를 고려할 때 우리 소중에는 보조 배터리의 안전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항에서 보조 배터리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것은 보조 배터리 자체의 원리와 구조와 관련됩니다. 외형이 아무리 다양해도 모든 보조 배터리는 내부에 하나의 리튬 이온 존재가 있습니다. 전해질 중에 리튬 이온은 양극과 음극 사이를 이동하면서 전류를 생성하여 충전, 방전 과정을 실현합니다. 이 과정은 일정한 속도로 제어되어야 하는데 충전과 방전의 속도가 너무 빠르면 일부는 열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온도가 끊임없이 상승함에 따라 보조 배터리의 자연 연소나 폭발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보조 배터리 칩 제조업체가 전지의 음극과 양극 사이에 경막 재료인 세라믹 도료를 일반 경막 재료로 교체하면서 배터리의 자연 발화 위험이 직접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비행기는 운항할 때 저충력과 무중력 상태를 겪게 되고 선실 내 기압도 뚜렷한 변화가 생기게 되며 기류에 의한 흔들림에 의해 보조 배터리가 쉽게 떨어지거나 부딪히거나 압축되는 등 외력의 작용을 받게 됩니다.

0: 이런 상황은 보조 배터리 내의 보속품 위치가 어긋나면서 내부 단락 또는 전극 재료 접촉 불량화를 초래하여 자연 발화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항조시 소방구조대에서 실험을 한 결과 배터리에서 합선이 발생한 지 불과 15초 만에 대량의 연기가 나면서 온도가 400섭씨도 이상으로 급상승했습니다. 만약 이 같은 상황이 비행고도 만 미터의 상공에서 발생한다면 그 효과는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치명적일 것입니다. 하여 중국 민용항공국은 비행기 내 모든 승객의 안전을 위해 보조 배터리는 3C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렇다면 3C 인증이란 무엇일까요? 3C 인증의 공식 명칭은 중국 강제성 제품 인증 제도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국가품질감독검역총국에서 2001년에 발표한 법정 강제성 안전 인증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제품의 시장 진입을 위한 최소 한도의 조건으로서 인증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제품은 원칙적으로 시장 유통이 금지됩니다. 보조 배터리의 3C 인증은 주로 과충전 보호, 과방전 보호, 과부하 보호 등 일련의 안전 성능 테스트를 포함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조 배터리에 대한 강제 3C 인증 제도가 시행된 건 2024년 8월부터로 시행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 시행 전에는 시장에서 다양한 보조 배터리들이 유통되고 있었는데 그중 상당수가 국내에서 3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이었습니다. 물론 이전의 모든 보조 배터리에 안전 문제가 많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3C 인증 외에도 보조 배터리는 판매 지역의 인증 기준에 반드시 부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조 배터리는 CE 유럽 적합성 인증, FCC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인증, UKCA 영국 적합성 평가 등 기호가 부착되어 있는데 이는 해당 국가나 지역의 판매 기준에 부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상적인 비항공 환경에서의 사용에 관련해 신화넷 등 관용 매체들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소지 중인 3C 민증 보조 배터리가 발열, 팽창, 액체 루출 등 이상 증상이 없다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속철도나 일반 기차를 이용할 때 배터리에 대한 교정은 상대적으로 느슬합니다. 제품 표식이 분명하고 전격 에너지가 100W시 이하일 경우에는 3C 인증이 없이 일반적으로 휴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수한 교통수단인 비행기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조치를 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민용항공국에서 지난해 6월 26일에 공포한 안전검사 표준에 따르면 만약 승객이 보조 배터리를 휴대하고 국내 비행기를 탑승하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3C 인증 표시가 없거나 3C 인증 표시가 불명확하고 리콜된 보조 배터리를 휴대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보조 배터리는 휴대만 가능하며 위탁 수화물로 절대 운반할 수 없습니다. 셋째, 전격 에너지가 160W시를 초과하는 보조 배터리의 휴대를 엄금합니다. 넷째, 전격 에너지가 100W시 이상 160W시 이하인 보조 배터리는 반드시 항공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최다 2개까지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비행 중 보조 배터리의 사용을 언급하며 전원 스위치가 있는 보조 배터리는 반드시 전원을 꺼야 합니다. 국제선을 이용할 경우 현재까지는 기존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3C 인증을 받지 않은 보조 배터리를 휴대할 경우 출국 시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귀국 시 국내 공항에서 압수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중국 민용항공국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 배터리만 필수 검사 대상에 포함되며 전동시설, 면도기, 소형 선풍기 등의 배터리는 검사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카메라와 무인기 예비용 배터리는 3C인증 확인이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관련 세부 규정은 중국 민용항공국의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면 됩니다. 공항 안전검사 과정에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보조배터리가 발견될 경우에는 배웅하러 나온 지인에게 전달하거나 공항 내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붙일 수 있습니다. 북경수도국제공항을 비롯한 주요 국제공항에서는 의료객들의 편리를 위해 보조배터리 림시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대 7일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휴대폰의 배터리 부족을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항 대합실과 비행기의 좌석에는 대부분 USB 충전 접속구가 있어 료행 중에도 편리하게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에는 공유 보조 배터리 설비가 곳곳에 마련돼 있어 수시로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 배터리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3C인증이 부착된 정식 인증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0: 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0: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2: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고향 친구, 변강 가수가 부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신석훈 씨의 이른 사랑이다라는 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나는 지난 4년 동안 마땅한 직장이 없어 집에서 빈둥빈둥 시간을 보내다가 지난 4월 초 야당 리 외식공간 청소원으로 입사하게 되었다. 그날 저녁 퇴근해 집에 들어서니 식탁 위에는 여느 때보다 풍성한 반찬과 전에는 보지 못했던 요리 그리고 맥주병까지 놓여섰다. 여보, 음식 식기 전에 빨리 씻고 나오세요. 아내는 오늘따라 요난히 밝은 미소를 띠며 다정하게 말했다. 알겠어. 나는 씻는 동 마는 동 서둘러 식탁에 앉았다. 여보, 시원하게 맥주 한잔 드세요. 아내는 맥주잔에 거품이 넘치도록 따라주었다. 나는 순간 오리통절해져 옆에서 밥을 먹던 손자에게 일부러 아내가 들으라는 듯 말했다. 지원아, 오늘 아침 해가 서쪽에서 떴지? 손자는 금세 받아쳤다.
1: 할아버지, 취하셨어요? 해는 동쪽에서 뜨는데요.
0: 온 식구가 한바탕 웃음벌을 터뜨렸다. 술을 좋아하는 조상의 요전을 받아서인지 나는 저녁마다 술 한잔하는 습관이 있다. 성인이 된 후 수많은 사람과 어울리며 술잔을 기울여왔다. 하루에도 두세 차례 술자리를 이어가고 다음 날이면 또 새로운 술판이 벌어지곤 했다. 그러나 술을 전혀 못하는 아내는 44년을 함께 살아오는 동안 나와 술잔을 마주한 적이 거의 없었다. 술을 따라 주는 일은 더욱 드물었다. 그래서 나는 친구 부부들이 하루의 고단함을 마치고 마주앉아 짠하며 속마음을 나누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은근히 부러워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내는 련신 술잔을 채워주며 말했다. 여보, 한 잔 더 하세요. 오늘은 취직도 했고 정말 기뻐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다. 겨우 청소원 일을 구했을 뿐인데 아내는 마치 큰 벼슬이라도 얻은 듯 기뻐하고 있었던 것이다. 찬 공기를 쐬려고 밖으로 나왔는데 문득 오래전 아버지 말씀이 떠올랐다. 둘째야, 밥이 일이고 일은 사랑이다. 이제는 일을 배워야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단다. 아버지는 식탁에서 그 말씀을 자주 하셨다. 그러나 젊은 시절의 나는 그 뜻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중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일하기 싫어 온갖 핑계를 대며 노동 현장을 피하곤 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일은 단지 돈을 버는 수단만이 아니라는 것을. 가족을 안심시키고 자신을 떳떳하게 만들며 한 인간의 품위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일이라는 것을. 그날 밤 청소원으로 첫 출근을 마친 나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던 아내의 얼굴 속에서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정직하게 흘린 땀은 사람을 살리고 성실한 노동은 결국 사랑이 된다는 것을. 일은 사랑이다. 우리 가족의 행복한 내일을 위하여 또다시 힘내야겠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옳애?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화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파부 침설입니다. 깨질 파에 가마솥 부 가라앉을 침 배 손으로 풀이되는 파부 침설은 모든 것을 헤아리지 않고 끝까지 해낼 교리를 다짐을 비호한 말로 필사적으로 싸울 결심을 다지다, 사생결단하다, 마지막 시도를 하다 등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럼 그 유래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진나라 말의 민중들은 끊임없이 봉기를 일으켜 진나라의 폭정에 저항했습니다. 진나라는 수십만 명의 대군을 출병시켜 진나라를 반대하는 조나라 군대를 고록성에서 포위했습니다. 그러자 조나라를 도우려던 다른 나라의 군사들이 진나라 군대의 막강한 진영을 보고는 모두 황급히 병영으로 숨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남쪽에서 무장을 하고 진나라를 반대하던 초나라에 희망을 걸게 되었습니다. 초나라 왕은 송이를 사령관으로, 항우를 부사령관으로 임명하고 고록을 지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행군 도중에 송이는 군사들에게 멈추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한 번 멈춘 것이 거의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시 날씨는 매우 추웠고 큰 비까지 내렸는데 군사들은 의복과 식량이 부족하여 추위에 떨고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군사들은 모두 송이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용감하고 싸움을 잘하기로 소문난 장군 항우는 송이를 찾아가 왜 서둘러 달려가 조나라 군대를 지원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송이는 현재 진나라 군대는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먼저 조나라 군대와 전쟁을 벌이도록 하여 그들의 힘을 빼야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진나라 군대를 공격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단단한 갑옷을 걸치고 손에 날카로운 무기를 들고 적과 필사적으로 싸우는 일은 제가 그보다 못할 것이지만 생략을 세우는 일에서는 당신이 저만 못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송이는 자신의 지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사형에 처할 것이라는 군령을 내렸습니다. 항우는 송이의 이란 방법에 분개한 나머지 장수와 군사들에게 만약 진나라 군대가 조나라 군대를 격파한다면 그 힘이 한층 더 강해질 것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찌 다시 그들을 무찌를 수 있겠는가. 더욱이 우리 조나라의 운명은 이번 대결에서 결정될 판인데도 지금 송이는 반대로 진나라 군대를 공격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여러분은 식량이 부족하여 굶주리고 있는데도 송이는 여전히 배불리 먹고 실컷 마시고 있다. 지금 우리는 이란 사람이 필요치 않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항우는 아침에 송이를 만나는 기회를 이용하여 송이를 죽여버리고는 일을 마치

이 조나라 왕의 명령인 것처럼 전하며 모든 군사들에게 송이가 우리 초나라를 배반하려고 획책했기 때문에 왕께서 그를 조용하라는 밀명을 내리셨다라고 했습니다. 초나라 왕도 나중에 이 일을 알았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어 항우를 신임 사령관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군대 지휘권을 차지한 항우는 곧장 조나라를 지원하러 떠났습니다. 그는 군사들이 모두 강을 건너기를 기다렸다가 모든 배에 구멍을 뚫어 침몰시키고 밥을 지는 섬마저도 모두 깨버리고 주위의 집들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군사들에게 3일분의 식량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항우는 모든 군사들에게 만약 이번 전쟁에서 실패하면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다. 필사적으로 싸워 진나라 군대를 격파해야만 살아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배도 없고 밥을 지어 먹을 손마저 없었으므로 군사들은 결사적으로 싸우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과연 군사들은 출전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적진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렇게 9번을 싸우는 동안 진나라의 주력 부대는 괴멸되고 이를 계기로 항우는 제장의 맹주가 되었습니다. 바보 침손이라는 고사 성우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요래했으며 모든 대가를 아끼지 않고 어떤 일을 성취하겠다는 웅대한 결심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결코 뒤돌아보지 않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이 세상이었습니다. 프로 진행과 편성의 강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간 뉴스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습근평 문화사상의 과학적 인도하에 신시대 문화건설이 바른 길에서 혁진을 거듭하며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0: 습근평의 문화적 요원 등 3편의 다큐멘터리가 현지 시간으로 6월 1일부터 라오스 주류 매체를 통해 본격적으로 방송되기 시작했습니다.
1: 왕헌영 전국정협 주석이 북경에서 유럽 아메리카주 류학생회 제9기 리사회 회장단과 좌담하고 유럽 아메리카주 류학생회 제2차 전국회원 대표대회 대표들을 접견했습니다.
0: 한정 국가부수석이 북경에서 영국 외무대신 쿠프를 만났습니다.
1: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통항 허가 신청 접수를 시작하고 미군은 링컨호 항공모함 이란 봉쇄 작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0: 보도 이어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리겠습니다.
1: 상세한 내용을 들으시겠습니다.
0: 문화는 국가의 근본이자 국가의 운명과 관계됩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문화적 자신감을 확고히 하고 사명을 짊어지고 분발 정진하며 우리 시대에 새로운 문화를 함께 창조하고 중화민족의 현대 문명을 힘써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문화 사상의 과학적 인도하에 신시대 문화 건설은 바른 길에서 혁진을 거듭하며 힘찬 발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문맥이 이어지고 문화 활력이 솟구치는 가운데 고대 문명과 현대 문명이 서로 어우러진 아름다운 탐폭이 신주대지에 서서히 펼쳐지고 있습니다. 시공을 초월한 문명의 메아리에 귀를 기울이고 음악 속에 중화 문명을 감지합니다. 올 초 중국 고대 음악 단대사를 맥락으로 하고 대중성과 소장 가치를 겸비한 국내 유일의 대형 음악 앨범 고대 음악의 숨길을 찾아 중국 고전 음악 감상이 중국 국가판 본관 본관에서 소장됐습니다. 올해 2월 기준 국가 판본관이 소장한 중화고조, 근현대 출판물 등 실물 판본은 3,400여만 부에 달하고 디지털 문헌은 36억 페이지를 넘어섰습니다. 중국 국가 판본관 류송용 관장은 올해는 15차 5기는 전망기획을 시작하는 해로서 판본관은 소장 본업에 집중해 후세에 물려줄 중화 판본 프로젝트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소장한 디지털 자원을 한층도 풍부하게 하며 디지털 전시처, 디지털 도서관을 만들어 고전 문헌의 접근성과 상호작용 기능을 살리고 이를 생동감 넘치는 매개체에 두게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23년 6월 습근평 총서기는 선회에서 중국 국가 판본관과 중국 역사 연구원을 고찰한 후 문화 전송 발전 좌담에 참석해 중야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총서기는 중화 문화의 전승과 발전의 중단 리론과 현실적 문제를 깊이 있게 해석하고 역사 문명을 이어가고 당대의 빛나는 장을 열어가자는 시대적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새로운 기점에서 문화 번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문화 강국을 건설하며 종합민족의 현대 문명을 건설하는 것은 신시대 우리가 짊어질 새로운 문화적 사명이라고 표했습니다. 뿌리를 지키고 문명을 이어나가야 합니다. 당면 우리나라는 문화유산자원 실태 파악을 기본적으로 완성하고 제4차 전국문물 보편조사에서

0: 중요한 단계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장강 황하 등 국가문화공원 건설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면서 문물보호, 문맥 전승에 대한 전사회적 공감대를 한층 더 다졌습니다. 강소송 구강시 문화방송관광구 석천부국장은 습공평 문화사성에 대한 학습 성과를 장강국가문화공원 구간 건설을 추진하는 강대한 동력으로 전환해 심양구 대중로 륙사문화거리에서 무형문화유산 전시를 상시적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무형문화유산 순회공연, 반공구, 오등 등을 조직해 장강문화의 역사적 가치와 시대적 활력을 과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문화는 민족의 정신적 명맥이고 문인은 시대의 나팔소리입니다. 2021년 12월 습금평 총서기는 중국문화예술교련합회 11차 전국대표대회, 중국작가협회 10차 전국대표대회 개막에서 중요한 연설을 발표하고 인민들 속에서 교원하고 인민을 위하며 인민에게 속하는 것은 사회주의 문화의 근본 입장이자 사회주의 문화가 번영 발전하는 동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습금평 총서기는 광범위한 문화 종사자들은 인민을 중심으로 하는 창작 방향을 견지하고 인민의 문화 수요를 만족시키며 인민의 정신력을 증강하는 우수한 작품을 더 많이 창작해 문화 백화번이 영원히 인민을 위해 만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광범위한 문예 종사자들은 시대에 입각하고 대중 속에 뿌리를 내려 사상성이 깊고 예술성이 뛰어나며 제작이 정교한 우수한 작품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올해 개봉한 영화 작품 할머니에게 보내는 편지, 주역으로부터 무용국 청로, 홍루몽의 순회 공연까지 그 열기는 식지 않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조력과 시대적 기상이 어우러져 문예 백화원에서는 가작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섬소성 유림시 횡산구 한차진에서 최근 소한 이속사가 고전 진강 공연을 펼쳐 거풍스러운 진강이 농촌 무대에서 참신한 생기와 활력을 보여줬습니다. 소한 이속사 사장 혜민리는 우선 뿌리와 혼을 지켜 고전 극모, 창법의 맛, 연기 양식을 잘 보호하고 전승하는 동시에 극목 내용, 무대 연출, 전파 방식에서 대담하게 혁신해야 한다며 이 속사 로촌 무대는 군중들에게 자신을 보여줄 수 있는 무대를 제공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희곡 전승의 힘으로 문화 강국 건설에 조력하려다고 비했습니다. 전국에서 희곡에 농촌 진출, 전민 열도, 예술 보급 등 문화 활동을 광범위하게 전개하고 있습니다. 도시와 농촌 곳곳에 들어선 4만여 곳 신용 공공문화공간은 대중 신변의 문화 거실이 됐고 해마다 15억 명 이상 관객이 박물관을 찾아 문물, 역사와의 대화를 통해 문명의 매력을 느끼고 문화 자신감을 다지고 있습니다. 삼성퇴 박물관 풍경구관리위원회 직원 장준은 더 많은 관람객들이 삼성트를 찾아 문물 감상뿐만 아니라 문명을 터득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중화 문명의 전경에 착안한 삼성트의 박물관 상관은 삼성트의 100년 고고학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중화 문명의 다원 일체성을 생생하게 입증했습니다. 15차 5인은 전망교회 요강은 전민족의 문화 혁신과 창조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사회주의 문화를 번영 발전시킬 것을 제기했습니다. 도톤 역사 조력과 뚜렷한 시대적 정신을 담고 있는 중화문화는 습금평 총서기가 인도하는 방향을 따라 기필코 새로운 기상을 떨치고 휴양찬란한 양상을 새롭게 보여줄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건설과 민족봉의 위협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문화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인류 문명과 진보를 위해 더 많은 중국 지혜와 동방의 힘을 이바지할 것입니다.
1: 중국 중앙방송 총국이 제작한 다큐멘터리 습근평의 문화적 연원, 선도 국제판, 고전 속의 신사상 등 세 편이 현지 시간으로 6월 1일 라오스 국가 텔레비전 방송국 등 라오스 주류 매체를 통해 본격적으로 방송되기 시작했습니다.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총서기이며 국가 주석인 통룬이 축하 서한을 보내 방송 개시를 축하했습니다. 통루는 축하 서한에서 습근평의 문화적 연원 등 다큐멘터리에는 중국의 철학적 지혜가 깃들어 있으며 이러한 작품들은 습근평 총서기가 문화유산 보호에 얼마나 큰 무게를 두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국정운영에서의 선견지명과 뜨거운 애국심 그리고 5000년의 유구한 문명사에 대한 깊고 진심어린 사랑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해당 다큐멘터리는 중화 문명이 민족의 뿌리이자 불굴의 동력임을 과시하며 현재 중국이 민족 부흥의 위대한 꿈 실현을 향해 나아가는 데 힘을 실어주고 있다고 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경제사회 발전과 병행해 고유의 민족 문화를 보호하고 계승하며 진흥시켜 나아가는 라오스의 사회주의 건설 추진에 매우 좋은 참고 사례라고 덧붙였습니다. 올해는 중국 라오스 수교 65주년이자 량당 양국 정상이 함께 열어놓은 중국 라오스 친선의 해입니다. 6월 2일 중국 중앙방송총국과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선전부는 라오스 비엔티안에서 개시 행사를 공동 개최했습니다. 습근평의 문화적 연원, 선도 국제판, 고전 속의 신사상 등 세 편의 다큐멘터리는 라오스 국가 텔레비전 방송국, 국가 통신사, 국가 라디오 방송국, 비엔티안 텔레비전 방송국 등 주류 매체들을 통해 잇따라 방영됩니다.
0: 중공장 총축 상무위원이며 전국 정협 주석인 왕혼영이 이일 북경에서 유럽 아메리카주 류학생회 제9개 리사회 회장단과 좌담하고 유럽 아메리카주 류학생회 제2차 전국회원 대표대회 대표들을 접견했습니다. 왕혼영 정협주석은 당 20기 4차 전원회의 정신을 깊이 관찰을 대응하고 습근평 총서기가 유럽 아메리카 류학생회 창립 100주년 기념대회산 중요 연설과 창립 110주년 축하사한 정신을 참답게 관찰 이행해야 한다고 표했습니다. 유럽 아메리카 유럽학생회는 우량한 전통을 계승하고 적극적으로 책임감을 갖고 행동하며 류학 보국 사업이 더 큰 성과를 내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왕혼영 정협주석은 유럽 아메리카주 학생회는 당의 지도를 일관하게 견지하고 습근평 신시대 중국 독색 사회주의 사상으로 마음을 다잡아야 하며 광범위한 류학 인원들이 당의 말을 듣고 당을 따라가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중국식 현대화 추진에 발맞춰 역할을 발휘하고 당과 국가가 필요로 하는 것과 류학 인원의 장점을 결합해 이들의 전면적인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 건설에 새로 정해서 업적을 쌓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당이 광범위한 류학 인원들과 연계하는 교량 연결 고리로서의 기능을 한층 더 강화하고 류학 인원 사업을 잘하는 당과 정부의 보좌 기관이자 광범위한 류학 인원들의 따뜻한 집이 되도록 자체 건설을 강화해야 합니다. 각급 당위원회는 류학 인원 사업에 대한 당과 국가의 방침 정책을 참답게 실제 광범위한 류학 인원들이 역할을 다하고 나라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이날 차담은 중공장 정축위원이며 중앙통일전선부 부장인 리 간걸이 주재했습니다. 전국인대상무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유럽아메리카주 류학생회 제8기 리사회 회장인 정종료와 전국정협 부주석이며 새로 선출된 유럽아메리카주 류학생회 제9기 리사회 회장인 양진이 좌담에 참가했습니다.
1: 한정 국가부주석이 6월 2일 북경에서 영국 외무대신 쿠퍼를 만났습니다. 한정 부주석은 올 1월 습근평 주석과 스타머 수상이 양국 관계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하면서 두 나라 관계의 새 장을 열었다고 표했습니다. 중국과 영국 관계 개선과 발전은 양국 국민들의 리익에 부합됩니다. 양측은 대국의 책임을 함께 짊어지고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며 양국 관계의 호조세를 잘 다지고 새로운 기회와 성장 동력을 계속 발굴해야 합니다. 인문 교류와 민심 소통도 촉진해야 합니다. 진정한 다자주의를 함께 실천하고 글로벌 관리 체계 개혁을 추진해 세계에 더 많은 안정성과 확실성을 부여해야 합니다. 쿠퍼 외무대신은 영국과 중국은 경제 무역

0: 교역 투자, 인공지능, 친환경 발전, 기후 변화 대응 등 면에서 폭넓은 공통 리익과 협력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표했습니다. 영국은 양측 정상이 달성한 중요한 공감대를 적극 리행하기 위해 중국과의 건설적인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고 도전에 함께 대응하길 희망합니다.
1: 러시아 연방 정부와 벨라루시 공화국 정부의 초청형에 한정 국가 부주석이 6월 4일부터 8일까지 기간 러시아에서 제29회 상크트페테르부르크 부르고 국제경제론단에 참석하고 벨라루시를 방문하게 됩니다.
0: 국무원이 최근 농업 농촌 현대화 가속화 15차 5개년 전망 계획을 하달했습니다. 계획은 15차 5개년 전망 계획 기간 농업농촌 현대화 가속화의 방향과 목표, 중점 임무와 정책 조치를 명확히 하고 농업농촌 현대화를 다그쳐 중국식 현대화 건설을 더 잘 추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계획은 습근평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지침으로 삼고 삼농 문제를 참답게 해결하는 것을 당 전체 업무의 최우선 과제로 삼으며 농업농촌 우선 발전, 도시와 농촌의 융합 발전을 견지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농업 강국 목표를 정조준해 향촌 전면 진흥을 총적인 수단으로 천만 공정 경험 학습과 활용을 선도적 방법으로 개혁 혁신을 근본적 동력으로 삼아 농업 현대화의 기본적인 실현과 농촌의 기본적인 현대 생활 여건 확보에서 중대한 진전을 가져와야 합니다. 계획은 농업 종합 생산 능력과 효율을 제고하고 농업 과학기술과 장비 지원을 강화하며 농민들의 소득 증대와 부업 창출 경로를 확대하고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아름다운 농촌 건설을 추진하는 등 7대 발전 임무를 명시했습니다.
1: 올해는 중국 공산당 창립 105주년입니다. 105년의 빛바람과 파란만장한 역사 속에서 한 시대 또 한 시대에 공산주의자들이 완강하게 분투하고 희생과 기여를 거듭하면서 중국 인민을 단합시켜 일도시오고 부유해지고 강대해지는 위대한 도약을 실현하고 중화민족의 수천 년 역사에서 가장 웅대한 소사지를 엮었습니다. 105년의 위대한 도정 속에서 험난한 걸음마다의 리상과 신념이 빛나고 공작전마다의 혁명 혈맥에 대한 계승이 자리했습니다. 결혈포도 위대한 노종은 당의 빛나는 역사를 되돌아보고 당의 초심과 사명을 깨달으며 중국식 현대화로 강국 건설과 민족 봉기업을 전면 추진하기 위해 힘을 결집할 것입니다. 오늘은 천지개벼 중국 공산당 창건 편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상해 중국 공산당 1차 전국대표대회 유적지의 거풍스런 속검은 105년의 세월 속에서 혁명 유전자는 이곳에 뿌리를 내리고 맥을 이어가며 공산주의자들의 변함없는 초심을 기록하면서 위대한 부흥을 향해 나아가는 중화민족의 발걸음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상해 흥엄로 76번지, 당시 망지로 106번지, 1921년 7월 23일 밤 18평방미터의 이 속검은 홀에 각지 공산당 조기 조직의 대표 13명이 비밀리에 모였습니다.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가 바로 이곳에서 공식적으로 열렸습니다.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 대표 13명의 평균 나이는 28세에 불과했습니다. 오늘날 초기 공산주의자들이 발견한 간행물과 글을 통해 우리는 중국의 출구를 마련하기 위한 이들의 고뇌와 함성을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나라와 인민을 구하려는 초심과 사명을 품고 이들은 생명의 위험도 마다한 채 이곳에서 당창 대업을 함께 논의했습니다. 1921년 7월 24일부터 29일까지 기간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가 이곳에서 순조롭게 열리고 대표들은 당의 강령과 결의안을 깊이 있게 토론했습니다. 그러나 7월 30일 저녁 순찰대의 습격으로 대회는 갑작스럽게

0: 중단되고 대표들은 긴급히 절강성 강흥으로 이동했습니다. 가흥에 도착한 후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 대표들은 남오의 한 유람선에 올라 회의 의지를 계속 논의했습니다. 회는 당의 첫 강령과 첫 결의안을 채택하고 중국 공산당의 창건을 공식 선포했습니다. 막소주의 정당인 중국 공산당은 이곳에서 출발해 위대한 로정을 시작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 폐막 당시 대표들은 선창 안에서 오른 주먹을 불끈 쥐고 정중하고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최강의 시대적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만세, 공산주의 인류의 해방자 만세, 새로운 혁명의 불씨가 어두운 밤 장막이 두른 중국 대지를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한 세대 또 한 세대 공산주의자들은 초심을 지키고 민족 독립과 인민의 해방을 위해 굴하지 않는 정신으로 강렬한 투쟁의 로중을 시작했습니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1921년부터 1949년까지 기간 전국적으로 이름을 기록한 혁명열사가 375만 명에 달합니다. 1949년 개국대전에서 중국 공산당 제1차 전국대표대회 대표인 모택동 동지가 천안문 송도에 올라 중화민공화국 중앙인민정부의 창립을 장엄하게 선포했습니다. 산은 동줄기가 있어야 하고 집은 대들보가 있어야 견고합니다. 애초에 당원이 50여 명이었던 중국 공산당은 현재 당원 수가 1억 명이 넘는 세계 최대 집권당으로 부상했습니다. 100년 동안의 시련을 통해 수립한 위대한 창당 정신은 14억 중국 인민 아들 딸들이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전면 추진하는 새로운 로정에서 활보하도록 이끌고 있습니다.
1: 재정부가 최근 2026년 육아수당 보조금 999억 원을 하달했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0.6% 증가한 규모로 각지가 자격 요건을 갖춘 영유아에게 육아수당을 지급하도록 지원하게 됩니다. 연간 각급 재정의 총 보조금 배정 규모는 약 1,1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2026년 육아수당 지급 업무는 안정적이고 질서 있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관련 관리 규정에 따르면 각급 보건건강부문이 육아수당 보조금 심사 발급 업무를 조직 실시합니다. 원칙상 분기별로 최소 한 회씩 집중 지급하고 전 분기에 심사를 통과한 신청부는 해당 분기 말까지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정부는 국가보건건강위원회와 협력해 육아수당 제도 집행을 지속적으로 점검 감독하며 자금 관리를 엄격히 하고 정책 효과 발휘를 거듭 강조하며 출산 친화형 사회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0: 중앙선전부가 국가림업초원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생태환경부, 자연자원부, 수리부 등과 함께 전개하는 아름다운 중국행 국가공원 탐방 집중추재가 1일 사천 안에서 가동됐습니다. 매체는 제1진으로 설립한 5개 국가공원을 방문해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생태보호, 친환경발전, 민생개선에 관한 전용적인 경험을 보도할 예정입니다.
1: 이란 언론이 2일 보도한 데 따르면 호르무즈 해협 선박 통항 허가 신청 시스템을 전면 개방하면서 전 세계 선주와 선장들은 임의의 시간대에 통항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이 2일 전한 데 따르면 지난 24시간 사이 통항 허가를 받은 선박은 24척이며 허가를 받은 후 혁명수비대의 조정과 안전 보장 하에 호르무즈 해협을 무난히 통과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홍화, 박민걸이었습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중국 아프리카 인문 교류 속의 룰동과 삶의 향기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잠비아 첸비 동강에서 현지 직원들이 부른 노래가 중국 소셜 미디어를 달구고 시네갈 다카르의 거리에서는 청년들이 태극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해 다카르 청소년 올림픽에서 무술이 처음 정식 종목으로 채택됩니다. 한편 탄자니아 다레스 살람에서는 견습생들이 중식 주방의 도마와 부뚜막 앞에서 칼질과 볶음 요리 기술을 갈고 있습니다. 2026년은 중국 아프리카 인문 교류 해입니다. 격앙된 음악 율동, 강요 병행의 무술 동작, 일상의 행기로 가득 찬 삶, 서로 다른 나라, 서로 다른 속도이지만 산과 바다를 뛰어넘어 같은 주파수로 공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동영상 첸비히 동강의 노래가 중국 인터넷에서 인기 몰이 중입니다. 잠비아 동료들의 노래 소리와 춤은 많은 네티즌들을 감동시켰고 사람들의 시선을 잠비아의 동강으로 이끌었습니다. 19세기 말에 발견한 첸비히 동강은 개발 과정에 수차례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1990년대 말에 이르러 중국과 잠비아가 합작한 중색 아프리카 광업위원회사가 투자 운영한 후에야 점차 생산을 회복하고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노래 가사 창작자이며 중색 아프리카 광업위원회사 부사장 슈라이 샹은 터널 굴진기 설비 발표식을 준비하는 과정에 첸비 동광의 100년 발전 과정을 반영한 노래를 만들고 싶었고 이 노래를 통해 직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싶었는데 인터넷에서 인기를 끌 줄은 몰랐다고 소개했습니다. 슈라이 샹에 따르면 회사는 현지에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주변 지역 사회의 인프라와 교육 요건을 개선시켰습니다. 첸비히 광산에서 울려 퍼지는 합창은 아프리카와 중국 간 문화 교류와 실무 협력의 축소판이기도 합니다. 광활한 아프리카 대지에서 공동의 정감을 담아 전해주고 있는 이 선율은 갈수록 더 많은 현지 젊은이들에게 청춘을 불태우고 꿈을 추구하도록 무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네갈 국가무술팀 감독 오스만 사코는 다카르 청소년 올림픽 개막을 매우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6년 다카르 청소년 올림픽에서 무술은 처음 정식 종목으로 되었습니다. 카메룬 수도 야운데에서 청년 로드리고 탈링은 허름한 비디오 홀에서 리소룡 꿈을 이루고 자신만의 훈련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탈링은 심신수양의 예술인 무술은 자제력을 가르쳐 주었다며 동양 철학이 담긴 이 운동을 널리 보급해 더 많은 현지 청년들이 심신을 단련하고 평온을 갖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탄자니아 킬리만자로 기술관리대학 종식주방에서 식활과 도마가 조화롭고 독특한 리듬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호텔 관리를 전공한 탄자니아 학생 루수 바히마 신인은 감자를 머리카락처럼 촘촘하게 자르는 연습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 신인은 중국 탄자니아 합작 요리 프로젝트에 참가했습니다. 중국 요리사 왕 선생은 신인을 포함해 현지 견습생 20명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왕 선생은 미식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교량이며 학생들이 문화를 이해하면 감정을 요리에 전하고 요리 품질도 함께 향상된다고 소개했습니다. 노래, 권시, 미식 등 말리를 사이에 둔 동주파 공진과 일반인들의 생생한 일상은 중국과 아프리카 사이에 끊임없이 울려 퍼지고 메아리를 칩니다. 지금까지 중국 아프리카 인문 교류 속의 룰동과 삶의 향기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홍아였습니다.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1: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론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청국 심층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이 시간 프로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코너에서는 습금평 국정운영을 논함 제4권의 내용을 보내드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인공지능을 중미협력의 새로운 분야로 육성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분석과 설명 시간에는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수단 인도주의 위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한강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학습은 성장 진보의 계기. 청년은 정추의 학습의 황금 시기. 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5: 오늘은 종림을 떠날 수 있는 거목이 되기 위해 노력하자를 보내드립니다. 이 글은 습근평이 2021년 가을학기 중앙당학교 청장년 간부 강습반 개강식에서 한 연설의 주요 부분입니다.
6: 두 번째 시간입니다.
5: 확고한 리상과 신념은 단번에 형성되는 것도 아니고 형성됐다 해 영원한 것도 아니며 스스로 확고하다고 해 정말로 확고한 것도 아닙니다. 확고한 리상과 신념은 도전과 실천 속에서 끊임없이 단련되고 시련을 이겨내는 가운데서 형성되고 강화됩니다. 그런데 이런 시련은 장기적이며 많은 경우에는 가혹하기도 해 평생 동안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합니다. 수많은 혁명선열들은 무엇보다 먼저 나라와 인민을 구하고 끊임없이 진리를 탐구하기 위해 혁명의 길에 들어섰으며 최종적으로 마르크스주의와 공산주의를 선택했습니다. 최근 각성연대라는 텔레비전 드라마가 방영됐습니다. 이 드라마는 우리 당의 초창기 지도자들이 빗바람 몰아치는 험난한 투쟁 정세와 다양한 주의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최종적으로 마르크스주의와 공산주의를 선택하는 역사적 과정을 생동하게 그렸는데 아마 여러분도 봤을 것입니다. 드라마에서 리더스는 인생의 목적은 생명을 스스로 발전시키는 데 있지만 생명을 발전시키기 위해 반드시 희생해야 할 때도 있다. 고상한 삶은 항상 장대한 희생 속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회자수의 칼 앞에서도 지조를 굽히지 않고 의연하게 죽음을 맞이하는 등 행동으로 리상과 신념이 더없이 확고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난 100년간의 당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피어린 투쟁과 생사의 시련 속에서도 수천 수만의 당원들은 끝까지 리상과 신념을 지켜냈으며 리상과 신념을 지키기 위해 수많은 당원들이 소중한 생명까지 바쳤습니다. 이와 반면에 간과한 여건과 가혹한 투쟁 속에서 리상과 신념이 흔들리고

0: 심지어 자신의 리상과 신념을 배신한 사람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1차 당대회에 참가한 13명 가운데서 왕진미, 리한준, 등은명, 하숙형, 진담초 등 5명이 희생되는가 하면 탈당한 사람도 있고 진공박, 주부래, 장국도 3명과 같이 당을 배반한 변절자도 있었습니다. 치열한 투쟁과 시련 속의 선별을 이루는 대량도사가 바로 역사적 법칙입니다. 노신이 말한 바와 같이 궁극적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수시로 대오를 리탈하거나 도망치거나 이기소침하거나 변절하는 사람이 나타나지만 진행을 계속한다면 그 대오는 갈수록 순수해지고 정예해질 것입니다. 리상과 신념을 확고히 다지는 것은 평생의 과제로서 젊은 간부들은 수련과 단련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리상과 신념을 평생 믿고 지켜야 하며 딴 마음을 품거나 중도에 포기하거나 심지어 초지를 굽힌다면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리상과 신념의 확고함과 당에 대한 충성심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리상과 신념이 확고해야만 당에 충성할 수 있으며 당에 대한 충성은 리상과 신념의 확고함을 가장 잘 보여줍니다. 류국진은 소설 홍암 속의 루샤양의 원형으로서 사천의 한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으며 변절자의 고발로 체포됐습니다. 조직의 정보를 유설하고 탈당서를 신문에 공고하기만 하면 바로 풀어줄 수 있다는 특무의 권유 앞에서 그는 내가 죽더라도 당이 살아있으면 죽은 것이 아니며 조직을 팔아 살아간들 또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뉴스 추적 코너 이어집니다.
1: 뉴스 추적.
0: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적 시간에는 인공지능을 중미협력의 새로운 분야로 육성하자 이 같은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 최근 중미 양국 원수가 인공지능 문제와 관련해 건설적인 교류를 진행할 때 인공지능 정부 간 대화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면 중미 관계는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유지하면서 중미 건설적인 전략 안정관계라는 새로운 위치를 확정했습니다. 인공지능 분야 양대 강국으로서 중미 양국이 손잡고 인공지능 발전과 관리를 촉진하는 것은 양국 원수의 합의를 이행하는 구체적인 표현일 뿐만 아니라 인공지능이 인류 문명의 진보와 국제사회의 공동복지를 위해 더 잘 봉사하도록 촉진할 것입니다. 스마트 변혁이 가속화되는 배경 속에서 중국과 미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강화할 수 있을지 그 여부는 인공지능 기술의 승격과 응용 보급 촉진은 물론 그에 따른 위험 부담과 도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미국 전 국무장관 키신저는 인공지능과 같은 글로벌 도전에 직면하여 중미 협력이 특히 중요하다고 여러 차례 지적한 바 있습니다. 쌍방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많은 공동 이익을 가지고 있으므로 경쟁과 대립의 사고를 넘어 인공지능 발전을 함께 지원해야 합니다. 중국과 미국은 유엔 총회에서 인공지능에 관한 각자 결의안에 상호 서명한 바 있고 양국은 이 궤도 차원에서 정기적인 소통과 대화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양측이 이 중요한 분야에서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할 수 있음을 충분히 보여줍니다. 중국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와의 소통과 조정을 강화하여 폭넓은 공감대를 가진 글로벌 인공지능 관리의 틀과 표준 규범을 형성하기를 원합니다. 최근 미국 ABC 방송 기자가 북경에서 자율주행 자동차를 시승했고 미국 폭스 뉴스 진행자가 북경의 한 편의점에서 로봇에게 영어로 소세지를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인공지능은 미래의 기술이 아니라 이미 현실로 다가왔다고 감탄했습니다. 인공지능은 고도의 협력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광범위한 협력은 기술의 발전 속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보편적으로 중미 양국이 인공지능 기술 연구개발, 응용, 감독관리 등 각 분야에서 중점을 두는 부분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상호 보완 가능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양측은 상호 존중을 전제로 우세를 보완하고 호혜 상생을 실현함으로써 인공지능 기술 개발과 응용 보급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미국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과학기술론평 웹사이트에 글이 지적했듯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세계 주요 국가들은 손잡고 협력해 해당 기술이 전 인류에게 실질적인 복지를 선사하도록 해야 합니다. 시장의 실천은 중미 인공지능 분야의 협력은 무한한 잠재력이 있으며 호혜 상생을 실현할 수 있음을 충분히 증명했습니다. 중국은 전 세계에서 인공지능 특허를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이자 글로벌 지능화 전환의 중요한 엔진이 되어 광활한 시장 기회를 미국 기업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국의 저비용, 고효율 오픈소스 대형 모델은 꾸준히 전 세계 업계의 주목을 받고 있고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AMD 등 미국 첨단 기업들은 중국 인공지능 기술 생태계와 활발히 연계해 다방면의 사업 협력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상그룹은 엔비디아와 공동으로 인공지능 클라우드 슈퍼팩토리를 출시하여 차세대 지능형 인프라를 공동 구축하고 산업 승격을 지원하며 효율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많은 실무적인 협력 사례들은 중미 인공지능 협력이 기술 시장, 산업 간 장벽을 허물고 양방향으로 혁신 동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줍니다. 중미 양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경쟁 관계를 갖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건전한 경쟁을 지향하는 동시에 협력을 통해 강국으로서의 책임을 함께 실천해야 합니다. 당면 중미 인공지능 분야의 협력에는 현실적인 걸림돌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미국 측 일부 인사는 제로섬 게임 사고방식으로 인공지능을 바라보고 관련 기술을 정치화, 도구화, 무기화하면서 투자 제한, 반도체 수출 통제, 클라우드 봉사 규제 등 보호주의적 조치를 내놓아 인위적으로 협력의 장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탈동 조화와 공급망 단절, 울타리 치기와 높은 담 쌓기식의 정책들은 과학기술 발전의 객관적 법칙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양국 기업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하며 전 세계 인공지능 산업의 동반 성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각종 탄압과 억제 정책에 맞서 중국은 자체의 발전 권리를 굳건히 수호하고 인공지능이 전 세계의 포용적 성장 동력이 되도록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계는 이른바 인공지능 철의 장막을 원하지 않고 이른바 인공지능의 영역 확보 경쟁도 원하지 않습니다. 인공지능이 선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전 인류에게 복지를 가져다 주도록 보장하는 것이야말로 중미 양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지닌 가장 큰 공통의 리익일 것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대화를 강화하고 경쟁을 관리하며 협력을 전개해 인공지능이 중미 협력의 새로운 영역이자 인류 발전의 새로운 디딤돌이 되도록 함으로써 양국이 함께 더 나은 지능형 미래를 열어가기를 기대합니다.
3: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4: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3: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4: 그렇지.
3: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4: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어 분석과 설명 코너입니다.
2: 분석과 설명.
1: 오늘은 지속적으로 심화되고 있는 소단 인도주의 위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유엔 식량농업기구 세계식량계획서 유엔 아동기금이 공동성명을 통해 소단에서 약 1,950만 명이 심각한 식량 불안정에 직면해 있고 6월에 식량 부족 시기가 다가오면서 상황이 한층 더 악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만약 충돌이 격화될 경우 소단, 북다르푸르, 남다르푸르, 남코르도판 3개 주의 14개 지구에 기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023년 4월 15일 수단 군대와 신속지원부대가 수도 하르툼에서 무력 충돌을 일으켰고 전쟁은 이후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전 세계 분쟁을 주목하는 무력 충돌 위치와 사건 데이터베이스 프로젝트의 데이터에 따르면 3년 넘게 지속된 무력 충돌로 인해 수단에서 최소 5만 9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올해 들어서는 충돌 당사자들이 무인기를 이용한 공격을 빈번히 감행함과 동시에 시장, 급수시설, 의료기관 등도 공격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무인기 공격은 수단 민간인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되었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최고대표사무소의 통계에 따르면 1월부터 4월까지 무인기 공격으로 인한 민간인 사망자는 전체 분쟁 관련 민간인 사망자의 80%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지속되는 분쟁으로 수단의 민간 시설이 심각하게 훼손되었고 전국적으로 약 900만 명이 국내 실향민으로 되었습니다. 한편 전체 의료시설의 약 40%가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콜레라, 댕기열 등 전염병이 반복적으로 유행하고 있습니다. 유엔기관 통계에 따르면 수단 인구 약 3분의 2에 해당하는 3,400만 명 가까운 주민이 인도주의적 지원을 필요로 합니다. 심각한 급성 영양실조가 전반적으로 만연하여 올해 만 5세 미만 어린이 82만 5천 명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지난해보다 7% 증가한 수치입니다. 세계보건기구 테드로스 사무총장은 수단의 전쟁은 생명을 파괴하고 건강, 물, 식량, 안보 등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정세의 영향으로 수단 내 식량과 연료 가격은 한층 더 상승했고 구조물자 운송비는 25% 늘었습니다. 유엔 인도주의 사무를 담당하는 부사무총장이며 긴급구조조정관인 플레처는 수단 비료의 약 절반이 해만 지역에 의존하는 만큼 본격적인 파종기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비료 공급 지연 혹은 부족 현상이 발생할 경우 식량 위기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엔 데이터에 따르면 2026년 4월까지 수단 2026년 인도주의 수요와 대응 계획 중 자금 지원을 확보한 프로젝트는 전체의 20%에 그치고 있습니다. 유엔 개발 계획서의 보고에 따르면 지속되는 분쟁으로 수단 경제가 30여 년 후퇴했습니다. 만약 분쟁이 2030년까지 이어질 경우 극빈곤율이 60%를 넘고 피해 인구가 5,200만 명에 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유엔은 적대 행위 중단, 민간인과 민간시설 보호, 인도주의 회랑의 안전하고 신속하며 원활한 운영 보장과 구조지원 확대를 모든 당사자들에게 촉구하면서 사태의 악화를 막을 것을 호소했습니다. 유엔 수단 인권 전문가 누이셀은 군사적 수단으로 해당 분쟁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나서서 당사자들이 협상 테이블로 복귀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3: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우울해?
4: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5: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4: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입니다.

0: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1: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2: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3: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1: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3: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0: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친구는 오래될수록 편안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친구 살을 논하는 사자성어도 참 많습니다. 물고기와 물의 관계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특별한 친구 사이는 수어지교라 했고 간과 쓸개를 서로 내보인다는 뜻으로 마음을 터놓고 허물없이 지내는 친구는 간담상조라 했습니다. 서로 거스르지 않는 친구는 막역지우, 금이나 난초처럼 귀하고 향기로움을 지닌 친구는 금단지교라 했습니다. 또한 관종과 포숙처럼 변함없는 친구 사이는 관포지교라 하죠. 어릴 적 함께 대나무 말을 타며 자란 친구를 종마고우, 친구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을 만큼 신의가 깊은 친구를 문경지교라 했습니다. 벗길이 좋은 가마를 주고받는 향기로운 풀과 란초 같은 친구는 지란지교, 악교와 오칠처럼 끈끈하여 떨어질 수 없는 우정을 교칠지교라 했습니다. 또 쇠붙이도 끊을 만큼 굳고 단단한 우정을 단금지교라 했습니다. 살다 보면 인생에서 중요한 것은 돈도 아니고 지위나 권력도 아닙니다. 상대 높고 낮음이 아니라 그 사람의 본래 덕을 보고 믿음으로 이어진 친구, 그런 포시야말로 진짜 친구가 아닐까요? 누구나 친구는 많을수록 좋겠지만 참다운 벗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신의, 의리, 충절, 지조로 이어진 참다운 친구를 곁에 둘 수 있는 삶이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라디오의 세상에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진행을 맡은 강수라입니다. 오늘은 졸지들 생각해보는 시간이란 글을 공유하면서 프로를 시작해보았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오늘의 첫 코너죠. 학습 시간 보내드립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량경유 가수가 부릅니다. 무지개.

작은 실천 하나가 큰 변화를 만듭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의 소리 라디오 이 세상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방송, 여러분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라디오 이 세상,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계혁을 갈증 전면 쪽으로 심화하여 종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 보도 독본 학습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사회사업체제 및 기재를 완비하자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사업은 당사업의 중요한 구성 부분입니다. 신시대 당의 사회사업을 잘 수행하는 것은 당의 군중 노선을 잘 관찰해 나가고 광범한 인민대중을 당의 틀에 굳게 단합시키며 인민대중의 적극성, 능동성, 창조성을 충분히 불러일으키고 사회 분야의 각 보류 조직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며 사회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강화하며 전 사회적으로 개혁과 발전을 추진하는 지혜와 힘을 결집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당정 제20기 제3차 전원회에서 통과한 개혁을 갈증 전면적으로 심화하여 중국식 현대화를 추진할 때 대한 중공조항의 결정에서는 사회사업 분야의 개혁과 발전에 대하여 명확한 요구를 제기하고 사회사업체제 및 기재를 완비하는 등 일련의 포치를 내려 신시대 사회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위하여 방향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이를 깊이 있게 학습하고 터득하며 결연히 관찰 실세하여 당의 용도와 종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의 우위를 사회사업에서의 효과로 더욱 잘 전환시킴으로써 강국 건설과 민족 풍의 위협을 추진하는 데 더욱 유리한 사회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사회사업 분야의 개혁과 발전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형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당과 국가 사업 발전의 전략적 및

0: 만족 차원에서 리념 혁신, 제도 혁신, 실천 혁신을 적극 추진하고 사회사업이 역사적 변혁, 체계적 재구축, 전반적 재구성을 실현하도록 추진하여 당의 집권 기초와 국정 운영의 기반을 한층 더 튼튼히 다짐으로써 중국의 국정 운영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했습니다. 당의 사회사업 이론을 혁신하고 발전시켰습니다. 섭금형 정서기는 신시대의 무엇 때문에 사회사업을 강화해야 하는지, 어떻게 사회사업을 강화해야 하는지 등과 같은 중대한 이론 문제와 실천 문제를 둘러싸고 일련의 새로운 사상, 새로운 관점, 새로운 론단을 제기하여 당의 사회사업의 법칙성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켰습니다. 근본 원칙면에서 당의 령도로 전 국민을 총람하여 사회가 심각한 변혁 속에서 생기 발랄함과 질서 정연함을 요지하도록 확보할 것을 강조하고 가치 지향면에서 인민지상주의와 민생제일원칙을 견제하고 사회 공평과 정의를 촉진하고 인민의 복지를 증진하는 것을 출발점과 귀착점으로 삼을 것을 강조했으며 발전 방향면에서 확고부동하게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회 고본원시의 길로 나아갈 것을 강조하고 중점 과면에서 당 조직의 용단은 공동건설, 공동관리, 공동향유에 기초한 도농기층 관리 구도를 구축하고 신흥 분야에서의 당의 호소력과 결집력을 확대하며 사회 모순 예방 해소 기제 건설을 강화하고 사회 참여 기제를 완비할 것을 강조했으며 방법과 경로면에서 시종, 자치, 법치, 독치를 결합하고 사회 거버넌스의 사회화, 법치화, 지능화, 전문화 수준을 향상시킬 것을 강조했으며 기초 보장면에서 계속하여 기층을 중점적으로 틀어주는 것을 명확한 방향으로 삼고 각 부류의 자원이 기층에 편중하도록 추동하며 기층 간부 대우 건설을 총괄적으로 고려하고 기층 재일선 역량을 보강할 것 등을 강조했습니다. 사회사업에 관한 습금형 총서기의 종료 론술은 습금형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고 당내 사회사업이 중대한 성과를 이룩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보상이며 신시대 사회사업의 고품질 발전을 추진하는 근본 원칙이자 행동 지침입니다. 사회사업에 대한 당의 용도를 전면적으로 강화했습니다. 당중앙 제18기 제3차 전원회에서는 사회 거버넌스 체제를 혁신할 때 권한 중단 명제를 제기했습니다. 19차 당대회에서는 공동건설, 공동관리, 공동향유에 기초한 사회 거버넌스 구도를 구축할 것을 제기했습니다. 20차 당대회에서는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 문명과 당 건설 등에 대한 전략적 포치에서 사회사업과 관련한 임무를 명확했습니다. 당중앙 제20기 제2차 전원회에서는 당중앙의 기능 부문으로서 중앙사회사업부를 설립하고 성, 시, 현급 당면에는 사회사업 부문을 설립하기로 결정했는데 이는 당의 사회사업 지도체계에 대한 중대한 개혁입니다. 조항의 차원에서 중국 공산당 농촌사업조례, 민원사업조례, 기층관리체계와 관리능력 현대화 건설을 강화할 때 관한 의견, 지역사회 삼일꾼 대우 건설을 강화할 때 관한 의견, 신시대 자원봉사체계를 완비할 때 관한 의견 등을 재정 출범하고 당 건설로 기층관리, 기층조직건설, 민원사업 연속회의 등을 선도하는 조율기제를 구축 보완하여 사회사업의 제도 및 기재가 끊임없이 완비됨으로써 사회 분야 관련 사업에 대한 당의 통일적인 관리를 힘있게 강화했습니다. 사회사업 중점 분야의 개혁을 심층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당 건설로 기층 관리를 선도하고 일련의 맞춤형 조치를 내놓아 기층 관리에서 망가지가 큰 수레를 끄는 두드러진 문제를 적극 해결하고 회의 문건을 대폭 간소화했으며 감독검사, 선정평가 등을 규범화하고 주료 기층의 부담을 확실하게 경감하고 기층의 힘을 실어주어 향진과 촌 당조직의 기층관리 지도 능력을 끊임없이 향상시켰습니다. 지도 간부의 기층민원 접수와 현지 조사를 추진하여 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수호했습니다. 사회사 분야에서의 당의 조직체계를 끊임없이 완비하는 바 혼합 소유제 기업, 비공유제 기업과 새로운 경제 조직, 새로운 사회 조직, 새로운 취업 계층을 위한 당 조직 건설 사업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업종 협회와 상회의 개혁 심화와 조난 발전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여 사회 분야 각 부류 조직의 건전한 발전을 힘있게 촉진했습니다. 당과 국가 사업에서 사회 사업의 역할이 효과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사회사업은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사회 이익을 조정하며 사회 위험을 방지하고 사회 모순을 해소하며 사회 안정을 소화하는 데서 중요한 역할을 발휘했습니다. 사회 거버넌스 구조가 끊임없이 완비되었고 공동건설, 공동관리, 공동향유의 리넘이 사람들의 마음속 깊이 자리잡게 되어 사람마다 책임을 짊어지고 책임을 다하며 사람마다 향유함으로써 정부관리와 사회조정, 조민자치가 서로 긍정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량완 국면을 형성했습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양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0: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민속놀이 저울시구.

우리가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모르고 있는 자연의 생생한 모습을 만나보는 자연의 신비 시간입니다. 자연에 대한 깊은 이해와 더불어 생명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보조 배터리의 3C 인증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6월 26일 항공운행이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국 민용항공국은 긴급 통지를 발표하여 6월 28일부터 승객들이 3C 표시가 없거나 3C 표시가 불명확한 보조 배터리를 휴대하여 국내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따른 사고와 정책 변화를 고려할 때 우리 소중에는 보조 배터리의 안전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항에서 보조 배터리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는 것은 보조 배터리 자체의 원리와 구조와 관련됩니다. 외형이 아무리 다양해도 모든 보조 배터리는 내부에 하나의 리튬 이온 존재가 있습니다. 존해질 중에 리튬 이온은 양극과 음극 사이를 이동하면서 전류를 생성하여 충전, 방전 과정을 실현합니다. 이 과정은 일정한 속도로 제어되어야 하는데 충전과 방전의 속도가 너무 빠르면 일부는 열 에너지로 전환됩니다. 온도가 끊임없이 상승함에 따라 보조 배터리의 자연 연소나 폭발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원인은 보조 배터리 칩 제조업체가 전지의 음극과 양극 사이에 경막 재료인 세라믹 도료를 일반 경막 재료로 교체하면서 배터리의 자연 발화 위험이 직접적으로 증가한 것입니다. 비행기는 운항할 때 저충력과 무중력 상태를 겪게 되고 선실 내 기압도 뚜렷한 변화가 생기게 되며 기류에 의한 흔들림에 의해 보조 배터리가 쉽게 떨어지거나 부딪히거나 압축되는 등 외력의 작용을 받게 됩니다. 이런 상황은 보조 배터리 내의 보석품 위치가 어긋나면서 내부 단락 또는 전극 재료 접촉 불량화를 초래하여 자연 발화의 위험을 증가시킵니다. 항조시 소방구조대에서 실험을 한 결과 배터리에서 합선이 발생한 지 불과 15초 만에 대량의 연기가 나면서 온도가 400섭씨도 이상으로 급상승했습니다. 만약 이 같은 상황이 비행 고도 만 미터의 상공에서 발생한다면 그 효과는 예측 불가능할 정도로 치명적일 것입니다. 하여 중국 민용항공국은 비행기 내 모든 승객의 안전을 위해 보조 배터리는 3C 인증을 받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그렇다면 3C 인증이란 무엇일까요? 3C 인증의 공식 명칭은 중국 강제성 제품 인증 제도입니다. 이는 우리나라 국가품질감독검역총국에서 2001년에 발표한 법정 강제성 안전 인증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제품의 시장 진입을 위한 최소 한도의 조건으로서 인증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제품은 원칙적으로 시장 유통이 금지됩니다. 보조 배터리의 3C 인증은 주로 과충전 보호, 과방전 보호, 과부하 보호 등

일련의 안전성능 테스트를 포함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보조 배터리에 대한 강제 3C 인증 제도가 시행된 건 2024년 8월부터로 시행된 지 2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이 제도 시행 전에는 시장에서 다양한 보조 배터리들이 유통되고 있었는데 그중 상당수가 국내에서 3C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들이었습니다. 물론 이전의 모든 보조 배터리에 안전 문제가 많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3C 인증 외에도 보조 배터리는 판매 지역의 인증 기준에 반드시 부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보조 배터리는 CE 유럽 적합성 인증, FCC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인증, UKCA 영국 적합성 평가 등 기호가 부착되어 있는데 이는 해당 국가나 지역의 판매 기준에 부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상적인 비항공 환경에서의 사용에 관련해 신화넷 등 관용 매체들의 설명에 따르면 현재 소지 중인 3C 민증 보조 배터리가 발열, 팽창, 액체 루출 등 이상 증상이 없다면 계속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고속철도나 일반 기차를 이용할 때 배터리에 대한 교정은 상대적으로 느슨합니다. 제품 표식이 분명하고 전격 에너지가 100W시 이하일 경우에는 3C 인증이 없이 일반적으로 휴대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수한 교통수단인 비행기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조치를 취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 민용항공국에서 지난해 6월 26일에 공포한 안전검사 표준에 따르면 만약 승객이 보조 배터리를 휴대하고 국내 비행기를 탑승하려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규칙을 준수해야 합니다. 첫째,

0: 효대만 가능하며 위탁 수화물로 절대 운반할 수 없습니다. 셋째, 전격 에너지가 160W를 초과하는 보조 배터리의 휴대를 옹금합니다. 넷째, 전격 에너지가 100W시 이상 160W시 이하인 보조 배터리는 반드시 항공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최다 2개까지만 휴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비행 중 보조 배터리의 사용을 옹금하며 전원 스위치가 있는 보조 배터리는 반드시 전원을 꺼야 합니다. 국제선을 이용할 경우 현재까지는 기존의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3C 인증을 받지 않은 보조 배터리를 휴대할 경우 출국 시에는 문제가 없을 수 있지만 귀국 시 국내 공항에서 압수될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현재 중국 민용 항공국의 규정에 따르면 보조 배터리만 필수 검사 대상에 포함되며 전동 시설, 면도기, 소형 선풍기 등의 배터리는 검사 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카메라와 무인기의 예비용 배터리는 3C 인증 확인이 의무사항이 아니므로 관련 세부 규정은 중국 민용 항공국의 정보에 주의를 기울이면 됩니다. 공항 안전 검사 과정에서 규정에 부합되지 않은 보조 배터리가 발견될 경우에는 배웅하러 나온 지인에게 전달하거나 공항 내 택배 서비스를 이용하여 붙일 수 있습니다. 북경 수도 국제공항을 비롯한 주요 국제공항에서는 여객들의 편리를 위해 보조 배터리 临시 보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최대 7일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휴대폰의 배터리 부족을 과도하게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공항 대합실과 비행기의 좌석에는 대부분 USB 충전 접속구가 있어 여행 중에도 편리하게 충전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 최근에는 공유 보조 배터리 설비가 곳곳에 마련돼 있어 수시로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 배터리를 구입할 때는 반드시 3C 인증이 부착된 정식 인증 제품을 구매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선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엮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고향 친구, 변강 가수가 부릅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이야기를 자유롭게 나누는 시간입니다. 열정과 패기, 감동이 살아있는 여러분의 솔직 담백한 이야기 함께 들어봅니다. 오늘 시간에는 신석훈 씨의 이른 사랑이다라는 글을 보내드리겠습니다.

0: 나는 지난 4년 동안 마땅한 직장이 없어 집에서 빈둥빈둥 시간을 보내다가 지난 4월 초 야당리 외식공간 청소원으로 입사하게 되었다. 그날 저녁 퇴근해 집에 들어서니 식탁 위에는 여느 때보다 풍성한 반찬과 전에는 보지 못했던 요리 그리고 맥주병까지 놓여섰다. 여보, 음식 식기 전에 빨리 씻고 나오세요. 아내는 오늘따라 요난히 밝은 미소를 띠며 다정하게 말했다. 알겠어. 나는 씻는 동 마는 동 서둘러 식탁에 앉았다. 여보, 시원하게 맥주 한잔 드세요. 아내는 맥주 잔에 거품이 넘치도록 따라주었다. 나는 순간 오리통절해져 옆에서 밥을 먹던 손자에게 일부러 아내가 들으라는 듯 말했다. 지원아, 오늘 아침 해가 서쪽에서 떴지? 손자는 금세 받아쳤다.
1: 할아버지, 취하셨어요? 해는 동쪽에서 뜨는데요.
0: 온 식구가 한바탕 웃음벌을 터뜨렸다. 술을 좋아하는 조상의 요전을 받아서인지 나는 저녁마다 술 한잔하는 습관이 있다. 성인이 된 후 수많은 사람과 어울리며 술잔을 기울여왔다. 하루에도 두세 차례 술자리를 이어가고 다음 날이면 또 새로운 술판이 벌어지곤 했다. 그러나 술을 전혀 못하는 아내는 44년을 함께 살아오는 동안 나와 술잔을 마주한 적이 거의 없었다. 술을 따라 주는 일은 더욱 드물었다. 그래서 나는 친구 부부들이 하루의 고단함을 마치고 마주앉아 짠하며 속마음을 나누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은근히 부러워했다. 그런데 그날 밤 아내는 련신 술잔을 채워주며 말했다. 여보, 한 잔 더 하세요. 오늘은 취직도 했고 정말 기뻐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 한켠이 뭉클해졌다. 겨우 청소원 일을 구했을 뿐인데 아내는 마치 큰 벼슬이라도 얻은 듯 기뻐하고 있었던 것이다. 찬 공기를 쐬려고 밖으로 나왔는데 문득 오래전 아버지 말씀이 떠올랐다. 둘째야, 밥 일이고 일은 사랑이다. 이제는 일을 배워야 앞으로 먹고 살 수 있단다. 아버지는 식탁에서 그 말씀을 자주 하셨다. 그러나 젊은 시절의 나는 그 뜻을 미처 깨닫지 못했다. 중학교를 졸업한 뒤에도 일하기 싫어 온갖 핑계를 대며 노동 현장을 피하곤 했다. 이제야 조금 알 것 같다. 일은 단지 돈을 버는 수단만이 아니라는 것을. 가족을 안심시키고 자신을 떳떳하게 만들며 한 인간의 품위를 지켜주는 것이 바로 일이라는 것을. 그날 밤 청소원으로 첫 출근을 마친 나를 바라보며 환하게 웃던 아내의 얼굴 속에서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정직하게 흘린 땀은 사람을 살리고 성실한 노동은 결국 사랑이 된다는 것을. 일은 사랑이다. 우리 가족의 행복한 내일을 위하여 또다시 힘내야겠다.

0: 먹을 걱정, 입을 걱정 없는 너희들이 뭐가 오래?
1: 아이들의 세상도 결코 한 장의 백지가 아닙니다. 학습 압력, 학우 관계, 가정 모순 모두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2: 엄마, 배가 아픈데요?
1: 몸이 불편하다는 것은 아이들이 우리에게 도움을 청하는 가장 흔한 방식입니다. 몇 마디 나무람했더니 며칠 동안 사람을 무시하는군.
2: 언제 한번 왜 기분이 안 좋은지 물어본 적 없잖아요.
1: 이는 결코 아이가 까다롭거나 연약해서가 아니라 마음의 병 때문일 수 있습니다. 잘난 척 그만해. 학과마다 1등이어야 진짜 실력이지.
2: 모든 시간을 공부에 돌릴 수밖에 없어요. 1등을 해도 욕을 먹어야 해요.
1: 조용히 대화를 나누는 것도 부모들이 배워야 할 능력입니다.
0: 왜 너만 괴롭히는 거니? 혹시 네 문제가 아니냐?
2: 엄마, 이번만큼은 내 편이 되어주면 안 되나요?
0: 아이들도 항상 즐거운 것은 아닙니다. 그들도 외롭고 우울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면 가장 먼저 손을 내밀어줘야 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 부모님들이 아닐까요? 괜찮아, 괜찮아. 엄마가 함께 해줄게.
1: 자, 아빠와 함께 심리상담 받으러 갈까?

고사성어는 단순한 단어가 아닌 역사와 지혜가 응축된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이야기이고 종하민족의 종수를 담은 보물창고입니다. 매일 하나의 고사성어를 깊이 있게 봐야죠. 그 속에 담긴 생생한 역사와 문화적 배경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알아볼 고사성어는 파부 침설입니다. 깨질 파에 가마솥 부 가라앉을 침 배 손으로 풀이되는 파부 침설은 모든 것을 헤아리지 않고 끝까지 해낼 교리를 다짐을 비호한 말로 필사적으로 싸울 결심을 다지다, 사생결단하다, 마지막 시도를 하다 등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럼 그 유래에 대해 함께 알아봅시다. 진나라 말의 민중들은 끊임없이 봉기를 일으켜 진나라의 폭정에 저항했습니다. 진나라는 수십만 명의 대군을 출병시켜 진나라를 반대하는 조나라 군대를 고록성에서 포위했습니다. 그러자 조나라를 도우려던 다른 나라의 군사들이 진나라 군대의 막강한 진영을 보고는 모두 황급히 병영으로 숨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은 남쪽에서 무장을 하고 진나라를 반대하던 초나라에 희망을 걸게 되었습니다. 초나라 왕은 송이를 사령관으로, 항우를 부사령관으로 임명하고 고록을 지원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행군 도중에 송이는 군사들에게 멈추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렇게 한 번 멈춘 것이 거의 한 달 반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당시 날씨는 매우 추웠고 큰 비까지 내렸는데 군사들은 의복과 식량이 부족하여 추위에 떨고 굶주리게 되었습니다. 군사들은 모두 송이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용감하고 싸움을 잘하기로 소문난 장군 항우는 송이를 찾아가 왜 서둘러 달려가 조나라 군대를 지원하지 않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송이는 현재 진나라 군대는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먼저 조나라 군대와 전쟁을 벌이도록 하여 그들의 힘을 빼야 합니다. 그런 다음 우리가 진나라 군대를 공격한다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단단한 갑옷을 걸치고 손에 날카로운 무기를 들고 적과 필사적으로 싸우는 일은 제가 그보다 못할 것이지만 생략을 세우는 일에서는 당신이 저만 못할 것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송이는 자신의 지휘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사형에 처할 것이라는 군령을 내렸습니다. 항우는 송이의 이란 방법에 분개한 나머지 장수와 군사들에게 만약 진나라 군대가 조나라 군대를 격파한다면 그 힘이 한층 더 강해질 것인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찌 다시 그들을 무찌를 수 있겠는가. 더욱이 우리 조나라의 운명은 이번 대결에서 결정될 판인데도 지금 송이는 반대로 진나라 군대를 공격하지 못하고 있다. 지금 여러분은 식량이 부족하여 굶주리고 있는데도 송이는 여전히 배불리 먹고 실컷 마시고 있다. 지금 우리는 이란 사람이 필요치 않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 항우는 아침에 송이를 만나는 기회를 이용하여 송이를 죽여버리고는 이를 마치 조나라 왕의 명령인 것처럼 전하며 모든 군사들에게 송이가 우리 초나라를 배반하려고 획책했기 때문에 왕께서 그를 조용하라는 밀명을 내리셨다라고 했습니다. 초나라 왕도 나중에 이 일을 알았지만 별다른 방법이 없어 항우를 신임 사령관으로 임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군대 지휘권을 차지한 항우는 곧장 조나라를 지원하러 떠났습니다. 그는 군사들이 모두 강을 건너기를 기다렸다가 모든 배에 구멍을 뚫어 침몰시키고 밥을 지는 섬마저도 모두 깨버리고 주위의 집들도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러고는 군사들에게 3일분의 식량만 나누어 주었습니다. 항우는 모든 군사들에게 만약 이번 전쟁에서 실패하면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다. 필사적으로 싸워 진나라 군대를 격파해야만 살아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배도 없고 밥을 지어 먹을 손마저 없었으므로 군사들은 결사적으로 싸우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과연 군사들은 출전하라는 명령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적진을 향해 돌진했습니다. 이렇게 9번을 싸우는 동안 진나라의 주력 부대는 괴멸되고 이를 계기로 항우는 제장의 맹조가 되었습니다. 바보 침손이라는 고사 성우는 바로 이 이야기에서 요래했으며 모든 대가를 아끼지 않고 어떤 일을 성취하겠다는 웅대한 결심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결코 뒤돌아보지 않음을 비유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이 세상이었습니다. 프로 진행과 편성의 강설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이는 연구개발 생산부터 시장 승인, 판매 사용, 폐기 회수로 이어지는 전반 체인을 포괄해 출처 추적, 전 과정 통제, 위험 부담 방지, 책임 추궁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중국 전자기술표준화연구회 정보기술연구센터 동근주임은 사단식 코드 구조를 통해 한편으로 관리의 엄격함을 보장할 수 있다고 표했습니다. 국가 코드, 기업 코드, 제품 코드, 계열 코드의 전 세계 유일성, 주체 소급, 유형 구분, 개별 추적 가능성을 보장합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기술 유연성을 제공해 자체 코딩이 가능케 함으로써 기존 기업 코드와의 호환성을 충분히 고려했습니다. 지금까지 해당 플랫폼은 전국 100여 개 휴머노이드 로봇 기업을 포괄했으며 200여 개 제품 모델과 총 2만 8천여 대 로봇에 대한 전 수명주기 코딩을 완성해 개방, 포용, 상생 내 산업 생태 형성을 다그쳤습니다. 앞으로 휴머노이드 로봇과 함께하는 편리한 생활을 기대해보며 오늘의 문화공간 프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프로에서는 먼저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 제50편 무엇 때문에 자조적인 혁신 능력을 강화하려면 기초연구를 강화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보내드린 다음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청세계 도시 후코트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는 경덕진 중국 도자기 박물관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또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병원 옆 엄마 밥상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문화순례 코너에서는 24절기 중 망종과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 당 20차 대회는 전당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들이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전면 건설하는 새 노종과 두 번째 100년 분투 목표를 향해 진군하는 관건적인 시각에 열린 중요한 대회입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 보도 100가지 문답에서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제기한 새 리념과 새 전략, 새 논단을 긴밀히 둘러싸고 100여 개 문제를 통해 보고의 주요 내용과 핵심 요지를 체계적이고 전면적으로 해석했습니다.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100가지 문답에서 자세한 내용 보내드립니다.

0: 20차 당대회 보고 학습보도 문답 특집에서는 제50편 무엇 때문에 자조적인 혁신 능력을 강화하려면 기초연구를 강화해야 하는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리영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 습금평 청석기는 20차 당대회 보고에서 기초연구를 강화하고 독창성을 부각시키며 자유로운 탐구를 권장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습금평 청석기는 기초연구는 전체 과학체계의 원천이자 모든 기술 문제의 해결을 전반적으로 제어하는 핵심 부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중요한 논술과 전략적인 배치는 기초연구를 강화하는 것이 자주적인 혁신 능력을 강화하고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의 저력을 높이며 과학기술에 의한 강국의 기반을 튼튼히 다짐해 있어 극도로 중요하다는 점을 심층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기초연구를 강화하는 것은 과학기술 강국을 건설하기 위한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역사의 발전이 보여주다시피 세계의 과학기술 강국들은 모두 과학 기초가 튼튼한 국가들이고 모두 중요한 과학기술 분야에서 앞장서고 있는 국가들이며 모두 세계의 주요 과학센터이자 혁신과 인재의 고지인 만큼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중대한 도전과 기본적인 과학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과학 분야를 개척하고 새로운 과학 리론 체계를 구축하는 데 선도적인 기여를 했습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기초연구를 고도로 중시하여 일련의 중대한 결책과 포치를 내림으로써

0: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구와 독창적 혁신은 중요한 진전을 이룩했고 기초연구의 전체적인 실력은 뚜렷이 증강됐습니다. 기초연구를 강화하는 전략적 포치를 구체화하려면 독창적인 혁신 능력 향상을 보다 두드러진 위치에 놓고 세계의 첨단 과학기술을 겨냥하여 최첨단의 과학 문제에 과감히 도전하고 독창성과 독자성에 공을 들임으로써 더 많은 독창적인 리론을 내놓고 더 많은 독창적인 발견을 하며 더 많은 독창적인 과학 문제를 해결하고 전망성 기초연구, 선도성 독창적인 성과면에서 중대한 돌파를 실현하며 과학체계를 부단히 풍부히 하고 발전시키며 세계 과학기술의 새로운 발전 방향을 선도하고 과학기술이 보다 폭넓고 보다 심층적으로 발전하도록 끊임없이 추진해야 합니다. 둘째, 기초연구를 강화하는 것은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실현하기 위한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오늘날 시계는 지난 100년간 겪어보지 못한 전례 없는 대변환의 국면을 맞고 있어 추격형 국가의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선진 국가의 억압 수위가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또 첨단 기술 분야에서 기초 연구 분야로 점차 확장되면서 우리나라 기초 연구 발전을 위한 외부 환경이 더 준엄해지고 있습니다.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지원함에 있어 기초연구 강화의 중요성과 긴박성을 충분히 인식해야 합니다. 기초리론, 기본원리, 기초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관건적 기초소재 등에서 병목현상의 제한을 돌파해야만 우리나라의 과학기술은 자립하고 자강할 수 있으며 고수준 과학기술의 자립자강을 서둘러 실현할 수 있습니다. 목표 지향과 자유 탐구의 두 가지 길을 견지하여 우리나라의 기초 연구 체계를 부단히 키워가야 합니다. 목표 지향을 강화하여 경제와 사회 발전 및 국가 안보가 직면하고 있는 실제 문제에서 과학 문제를 출연해 원천과 하층에서 관건적인 핵심 기술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자유 탐구를 권장하여 자연을 인식하는 개선을 부단히 확장하고 새로운 인식 영역을 개척하며 과학 돌파력을 육성하고 미래 발전을 선도하는 지식 기반을 튼튼히 다져야 합니다. 셋째, 기초 연구를 강화하는 것은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에 따른 기회를 다잡기 위한 필연적인 요구입니다. 현재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에 의해 역사적인 기회가 창조되고 있으며 학과의 교차 융합이 가속화되고 신흥학과가 부단히 나타나고 첨단 분야가 부단히 연장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구에서 중대한 돌파가 이루어지면 왕왕 와해성 혁신이 동반되고 첨단 기술의 교차 융합, 집단 도약을 이끌어내며 생산력의 비약적인 발전을 추진하여 인류의 경제와 사회 양상을 크게 바꾸어 놓습니다. 실천이 증명하다시피 첨단적 기초적 과학기술의 방향을 선도하는 자가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에서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그러므로 과학기술 발전이 가속화되는 시대의 흐름을 파악하여 과학기술 발전 추세를 꼼꼼하게 추적하고 과학적으로 검토 판단하며 첨단적인 과학기술의 방향을 과학적으로 검토 판단하는 능력과 중대한 과학 문제를 자주적으로 제기하는 능력을 힘써 향상시키고 기초연구로 응용기술의 집단적 돌파를 결인하며 과학, 기술, 산업의 정방향 순환의 효과성을 부단히 확대하고 새로운 과학기술 혁명과 산업 변혁에 중대한 역사적 기회를 다잡으며 과학 연구 성과를 사회주의 현대화 국가를 건설하는 위대한 사업에 응용해야 합니다. 넷째, 기초연구를 강화하는 것은 세계급 과학자와 리더형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필연적 요구입니다. 중대한 발명 창조, 와해성 기술 혁신에서 인재가 관건입니다. 강대한 기초연구 인재 대오가 없는 자조적인 혁신은 원천이 없는 물이나 뿌리가 없는 나무와 다를 바 없습니다. 기초연구를 강화하는 것은 세계의 과학기술 대세를 파악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최고점을 과감히 도전할 수 있는 최고의 과학자, 리더형 인재, 고차원 복합형 인재들을 육성하는 데 유리하며 혁신적 사고가 활발하고 무인지대를 대담하게 도전하는 청년 인재들을 발견하는 데 유리합니다. 체계화, 고차원의 기초연구 인재 양성 플랫폼을 구축하여 기초연구 분야 인재 양성의 강도를 높이고 자연과학 분야에서 돌출한 성적을 이룩한 동시에 혁신 잠재력을 분명히 가진 청년 인재들을 장기간 안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우수한 기초연구 인재들을 많이 배출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 인재 역량의 중요한 구성 부분으로 키워야 합니다.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자조적인 혁신 능력을 강화하려면 기초연구를 강화해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1: 지구라는 이 행성에는 80억 인구가 있습니다. 가장 훌륭한 당신은 다른 사람과 반복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당신의 방식대로 걷고 당신의 방식대로 감당하며 당신의 방식대로 나누고 당신의 방식대로 싸우며 당신의 방식대로 사랑하고 당신의 방식대로 꿈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면 됩니다. 그런 당신과 함께 종국은 자신의 방식대로 현대화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종국식 현대화, 종국의 방식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노래 그 사랑 다 바쳤나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어지는 문화 중국행 순서에서는 청세계 도시 후코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넓은 칭륵벌판 음산기슭에 펼쳐져 있는데 둥글게 펼쳐진 하늘 사면으로 대지와 연결되었네. 하늘은 창망하고 벌판은 광막한데 바람 불어 풀이 놓으니 그 속으로 소와 양떼 보이네. 모든 사람들이 익숙한 이 초원의 노래는 바로 푸른 벌판이 끝없이 펼쳐지고 그 위에 하얀 구름 같은 양떼가 보이는 아름다운 초원 풍경을 묘사했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초원의 도시가 바로 후코트입니다. 몽골어로 청색의 도시를 말하는 후코트는 일명 푸른 도시라 불리기도 합니다. 음산의 산자락, 남쪽으로 황하와 이웃한 후코트의 주변에는 소와 양떼가 점점 일수놓은 넓은 초원이 펼쳐져 예로부터 하늘은 창망하고 벌판은 광막한데 바람 불어 풀이 놓으니 그 속으로 소와 양떼가 보인다고 묘사됩니다. 후코트는 기원전 진나라와 한나라 때 운중군이었습니다. 북방의 유목 민족인 흉노와 중원의 한족 사이에 늘 전쟁이 있었던 당시 후코트는 중원 지역의 최전방이었습니다. 진나라는 육국을 멸한 후 대장 몽염을 파견해 30만 대군으로 흉노를 크게 격파했으며 한나라는 흉노와 화친 정책을 펼쳐 기원전 33년 한왕실의 왕소군을 흉노의 도령에게 시집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한족과 흉노 간 이어진 150여 년의 적대적 상황이 종료되고 두 지역의 통일과 경제 문화 교류가 빠르게 진행되었으며 소군 출세의 이야기는 2000여 년 동안 민족 단합과 융합의 미담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멀리서 소군묘를 바라보면 무덤은 검푸른색을 띱니다. 다른 곳과 달리 유난히 푸르다고 해서 일명 총총이라 불리는 소군묘는 흙으로 쌓은 봉분의 높이가 33m에 달합니다. 무덤 앞에는 왕소군과 흉노의 선후가 어깨나란히 말을 타고 달리는 청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검푸른 무덤을 말하는 청총옹대는 후코트 팔경 중 하나로 많은 사람들의 발길을 끕니다. 료나라와 금나라 때 후코트는 민심이 안정되고 경제가 발전되었으며 원나라 때에 이르러서는 남과 북의 원활한 교류의 요충지로 부상했습니다. 명나라 때인 1500년대 중반 원황실의 후손인 아로탄 칸이 대청산의 남쪽 황하기슭에 건물 8채와 반짝이는 노란 기와를 얹은 금은전을 지었습니다. 명황실은 웅장하고 아름다운 그 성에 귀화성이라는 이름을 하사했습니다. 그 귀화성이 바로 오늘날 후코트시의 시작입니다. 도시의 뒤에 기복을 이룬 푸른 산발이 도시에 생기를 부여한다고 해서 현지의 몽골족들은 청색의 도시라는 뜻으로 후코트라 불렀습니다. 귀화성이 축조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로탄 칸이 세상을 뜨고 그의 아내 삼랑자가 이 도시를 관리했는데 그녀는 명왕조와 화목하게 지내면서 몽골족과 한족은

0: 30여 년 동안 전쟁을 일으키지 않고 평화롭게 지냈습니다. 흉노의 침입을 방어하기 위해 축조한 만리장성 량쪽의 사람들은 장성 남과 북의 평화를 가져온 초원의 이 려거를 기념하기 위해 귀화성을 삼랑자의 도시라 부르기도 했습니다. 청나라 때인 1735년부터 1739년까지 기간 귀화성의 동북쪽 5km 거리에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성을 새로 건설하고 수원성이라 이름했습니다. 이 수원성이 바로 후코트 신도시의 시작입니다. 당시 후코트는 상업이 번창해 신강과 감숙, 영하 등 서쪽 상단이 늘 이곳에 머물고 산서, 대동 등 남쪽의 상인들도 이곳을 찾아 료몽상도라 불린 후코트는 당시 남북 상품 교류의 중요한 집산지였습니다. 예로부터 중원 각 왕조의 중시를 받고 사막으로 통하는 교통 요충지였던 후코트에는 전국 시기의 운중성과 서한 시기의 성락성, 위나라 때의 성락성, 당나라 때의 대리성을 망라해 많은 고성 유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지하에서는 또 풍부한 문물이 발굴되고 지상의 유적은 지금까지 사용이 가능하기도 해 후코트는 실물로 중국 북방 변방 도시에 요구하면서도 눈부신 역사를 펼쳐 보입니다. 후코트에는 도시의 반을 사찰이 차지할 정도로 절이 많아 오늘도 도심에 산재한 절은 후코트 고성의 한 가지 특징으로 됩니다. 과거 후코트에는 절이 부지기수여서 큰 절 7에 작은 절 8, 이름 없는 절은 70하고도 둘이 있었습니다. 후코트의 많은 사찰 중 가장 유명한 것은 대소사입니다. 이는 또한 후코트 최초의 절이기도 하며 대소사는 일찍 400여 년 전에 벌써 링근에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대소사란 몽골어로 큰 절이란 의미이며 원래의 명칭은 홍자사였고 후에 무량사로 개명해서 오늘날까지 사용합니다. 후코트에서 규모가 가장 큰 황교사원이자 내몽골 지역 최초의 라마교 사원인 대소사에서는 은불상과 룡조가, 벽화가 대소 3절로 꼽힙니다. 후코트는 역사가 남긴 많은 명승고적을 보유하고 있는 동시에 저녁 노을 아래 만경 창파 설레는 세외의 소호라 불리는 하수하이, 추운 고원이라 불리는 휘통시로 초원, 여름의 캠프라 불리는 거걸라 초원도 거느립니다. 푸른 하늘 아래 푸른 초원이 펼쳐지고 그 사이로 맑은 호수와 강물이 점점이 수놓은 후코트에서는 말을 타고 일망무제한 초원을 마음껏 달리며 사색의 나래를 펼 수도 있습니다. 내몽골 자치구 소재지인 후코트에서는 노래 잘 부르고 춤 잘 추는 몽골족들이 모든 관광객들을 열정적으로 맞이합니다. 해마다 여름과 가을이면 초원에서는 나다무와 초원 관광축제, 우란무치 예술제 등 몽골족 특징이 다분한 다양한 행사가 펼쳐집니다. 행사 때면 은은한 마두금 소리가 초원에 울려 퍼지고 우렁찬 몽골족 노래와 열정적인 무용이 보는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깁니다. 끝없이 넓은 초원이 있기에 이곳 사람들은 이렇게 호방하면서도 다재다능한 것입니다.
1: 자고로 중국인이 가장 추구하는 인격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 인격은 생활 속에 스며든 행위 준칙입니다.
1: 군자는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것입니다. 흉금이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손행을 가장 큰 축으로 삼습니다. 타인을 소원하게 대하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덕행을 닦을 때 성심성의를 가장 중요시합니다. 신용을 지키는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2: 군자는 중대하고 장원한 일을 터득하려고 노력합니다. 시야가 넓은 자가 바로 군자입니다.
1: 군자는 주변의 본보기의 힘을 가진 일반인일 수도 있습니다. 군자와 어깨를 겹고 군자를 목표로 삼으며 행동이 단정한 군자로 되는 것은 중국인들의 정신적 바탕입니다.
0: 노래 마음속에 기억할게요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중앙방송총국 민족언어 프로그램 센터 조선호 방송 문화공감 프로를 듣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중앙인민방송국 사이트나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0: 최근에 우리나라는 박물관 사업에서 세인이 주목하는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박물관이 많아지고 문화박람 관련 행사가 다채롭게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평균 25만 명당 한 개 박물관을 보유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주말이나 휴가에 박물관을 찾는 것 역시 우리의 일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박물관 여행 코너에서 국내의 박물관들을 자세히 소개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1: 오늘은 경덕진 중국 도자기 박물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디구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0: 경덕진 중국 도자기 박물관은 강서성 경덕진시 창강구에 자리 잡고 있는 세종국 창건후 가장 일찍이 개관하고 도자기 소장품이 가장 많은 유일한 도자기 예술 전업성 박물관입니다. 2015년 10월 개소를 거친 경덕진 중국 도자기 박물관이 정식으로 개방됐습니다. 신관 부지 면적은 5만 9천 평방미터에 달하고 건축 면적은 3만 2천 평방미터에 달합니다. 관내에는 신석기 시대 이래의 도자기와 한나라, 당나라 시기 이래의 도자기 명품 총 5만여 개 소장했습니다. 그중 국가 진귀문화재는 1,641개에 달합니다. 경덕진 중국 도자기 박물관의 주체 건물은 총 7층이 있고 건축 설계에는 도자기 요소가 많이 깃들어 있습니다. 유리 외벽의 무늬는 도자기 표면에 빙결문을 본따서 설계됐고 1층 로비와 각층을 잇는 복도는 도자기 굽는 가마를 모방했습니다. 박물관 내에는 9개 고정 전시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5대 시기, 송나라, 원나라, 명나라 시기 등 역사 시기를 위주로 한 고대 도자기 전시실이 4개 있고 유상체, 유합체, 조각 도자기, 고온 채색류 등 기예를 위주로 한 현대 전시실 5개가 있습니다. 한나라 시기부터 도자기를 생산한 경덕진은 2000여 년의 도자기 역사, 천여 년

0: 년의 국영 도요지 역사, 600여 년의 궁정 도요지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전시청은 신석기 시대부터 원나라 시기에 이르는 중국 도자기의 발전사를 전시했습니다. 그중 송나라 시기의 영청자, 인화자, 원나라 시기의 청화자, 고온채색유 도자기가 가장 화려하고 대표적입니다. 두 번째 전시청은 명나라, 청나라 시기의 도자기를 전시한 가운데 명나라 국영 도요지를 주로 전시했습니다. 세 번째 전시청은 민국 시기 도자기를 소개했는데 이 시기 여러 역사 원인으로 인해 경덕진 도자기가 쇠퇴했고 도자기 회화 분야에서만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주산 8호를 대표로 한 한진의 도자기 회화 예술가들이 이 시기에 수많은 명작을 남겼습니다. 주산 8호는 1928년 왕기의 창도로 설립된 도자기 화가 단체입니다. 매년 정월 대보름 그들은 한자리에 모여 신작을 내놓고 서로 교류하고 소감을 교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경덕진 도자기 예술의 새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다섯 번째 전시청은 세종국 창건 후 경덕진의 각종 도자기를 전시했습니다. 세종국 창건 후 경덕진은 기본 작업장을 조정해 10여 개 도자기 생산업체를 설립함으로써 완비한 도자기 공업체계를 형성했습니다. 이 업체들은 일상생활에 쓰이는 각종 도자기를 생산할 수 있을 뿐더러 진열용 도자기, 기념용 도자기까지 만들면서 천년의 도자기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그중 가장 유명한 건국, 인민, 우주, 예술, 광명, 홍성, 홍기, 위민 등 대형 국영 도자기 공장이 10대 도자기 공장으로 꼽혔습니다. 전시청에 전시된 인민의 청화자, 광명의 영롱자, 건국의 채색자, 예술의 분체자가 경덕진 4대 전통 명자로 꼽히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전시청은 경덕진이 당대 도자기 예술 창작에서 이룩한 성과를 전시했습니다. 오늘날 경덕진 도자기 산업은 예술 도자기, 일상 도자기, 공업 도자기, 첨단 기술 도자기 등 여러 유형을 발전해냈습니다. 주체들로는 대형 도자기 공장도 있고 개인 예술 작업실도 있으며 현지에서 전승된 기술자도 있고 해외에서 온 외국인들도 있습니다. 박물관은 경덕진 1800여 년의 도자기 역사 맥락을 체계적이고 완전하게 담아 관중들로 하여금 경덕진이 도자기의 고장이 되기까지 명성을 떨친 발전사를 실감하게 합니다. 2019년 경덕진 국가 도자기 문화 전승 혁신 시금구가 비준을 받았습니다. 2021년 경덕진 도자기 산업 총 생산액은 516억 원에 달하고 그중 문화창의 제품이 112억 원에 달했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그렇지.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오늘의 라디오로 듣는 세상 코너에서는 병원 옆 엄마 밥상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공보뇌는 할빈시에서 작은 음식점을 경영합니다. 2025년 말, 그는 한 배낭 여행자에게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게 되면서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그는 자주 무료 나눔으로 물만두를 제공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공본회의 가게는 할빈 남강구에 위치해 있으며 할빈 의과대학 부속 종양병원과는 2km도 채 안 되는 거리입니다. 공본회의에 따르면 이곳을 선택한 것은 병원에 입원한 환자와 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편리를 제공하기 위해서입니다. 가게 앞에는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환자나 가족분들에게는 무료로 만두를 제공한다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이를 찍어 인터넷에 올리면서 영상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또 많은 사람들이 힘을 보태고 싶다며 기부를 약속했습니다. 공본회는 어떤 고객들은 두 사람이서 물만두 한 접시만을 시킨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배불러서가 아니라 돈 한 푼이라도 절약하려는 눈치였습니다. 공본회는 두 사람이서 물만두 한 접시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젠 이런 상황에 마주치면 가게에서 요즘 행사 중이라며 물만두 한 접시를 더 올려드린다고 합니다. 흥룡강 수화의 한 농촌에서 자란 공본회는 10살 때 할빈에 와서 식당 일을 했습니다. 그러다 저축이 생긴 후 그는 자신만의 가게를 차렸습니다. 젊었을 때 그는 오랫동안 병원에 입원한 아버지의 병간호를 했었기에 환자와 그 가족들의 부담감과 어려움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공본회는 아버지께서 죽을 드시고 싶다고 해서 식당들을 찾아다녔는데 의사의 당부대로 소다도 전분도 넣지 않은 죽 한 그릇 사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표했습니다. 그래서 가게를 병원 옆에 차려 환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제공하고 싶었다고 합니다. 치료를 받는 환자들은 특히 먹는 음식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 음식점들은 사정상 모든 환자들의 수요를 만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공본회는 아무리 장사가 바빠도 환자가 먹는 음식이라면 최선을 다했습니다. 말동무 되어주기, 도움 제공하기, 이는 이미 공본회의 일상으로 되었습니다. 그는 환자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을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불안한 마음도 달래주었습니다. 그가 매일 고객들과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신심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의학도 발달했으니 건강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가족들도 이러한 위로를 건네겠지만 제가 하면 또 다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또 지역사회의 독거로인들이 겨울이면 외출이 어려워 채소 사기가 힘들다며 가게의 물만두를 그들에게 선물합니다. 또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도 가족처럼 살뜰히 보살폈습니다. 가게에서나 가게 밖에서나 그는 늘 다른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안겼습니다. 지난해 여름, 옆집 가게 사장의 딸이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졌습니다. 공본회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달려가 위로를 전했습니다. 함께 음식 장사를 하다 보니 그들 사이는 유난히 각별했습니다. 환자들과 자주 접하다 보니 공본회는 그들이 겪고 있는 금전적, 사상적 부담감에 대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공본회는 시간만 나면 그들 집을 찾아 물만두도 전하고 위로도 건넸습니다. 아이가 어리니 회복도 빠를 것이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공본회도 처음부터 이토록 열정적인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10년 전 손님 한 분이 가게에 전화를 걸어 달걀찜을 시켰습니다. 메뉴에 없는 음식이고 또 마침 점심 손님들이 몰려드는 시간이라 공본회는 이를 거절했습니다. 그러자 전화 저편에서 울음소리가 들려오더니 아버지께서 마지막으로 드시고 싶은 음식이라기에 부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본회는 지금까지도 그때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공본회는 지금처럼 남에게 도움을 베푸는 것으로 자신을 용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10년 전 전화 한 통이 공본회의 삶을 바꾸었습니다. 공본회는 또 많은 이들의 기부도 거절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능력껏 도울 것이라며 자신으로 인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부담을 줄 수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공본회는 가게에 작은 공공주방을 설치해 환자 가족들이 이곳에서 무료로 음식을 해먹을 수 있게끔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제 가게 이름은 엄마 밥상입니다. 저도 요리사지만 엄마가 한 음식을 가장 좋아합니다. 가끔은 짜거나 싱거울 때도 있지만 모두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엄마가 차려준 것이니까요. 그래서 저도 고객들에게 엄마 밥상 같은 한상을 차려주고 싶습니다. 비록 병원 신세를 지고 있지만 집에서의 맛을 느낄 수 있도록 말입니다. 병원 근처에 식당을 차린 것도 사실 많은 이들에게 편리를 제공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공본회는 조금이라도 더 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식당을 차린 것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나 도움을 베푸는 것은 오로지 그의 선의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아버지 병간호를 했었기에 그는 환자들의 어려움을 잘 알고 있고 10년 전 거절이 있었기에 지금이라도 좀 더 도우려는 마음이 생겨났습니다. 물만두 한 접시, 응원 몇 마디, 공본회가 하는 일은 사실 큰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굶주린 배와 허한 마음을 달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니다.

오늘의 문화순례에서는 24절기 중 하나인 망종과 조선족의 풍속 습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망종은 종자가 싹 트는 때라는 뜻입니다. 이때 이르러 까끌아기가 있는 밀이나 보리를 베고 또 까끌아기가 있는 벼를 심는다고 해 이렇게 불렀습니다. 보리 마당질을 하며 마지막 씨 뿌리기를 다그칩니다. 뽁국새 소리가 망종을 재촉한다는 말이 있듯이 창공을 날아예는 뽁국이와 종다리의 우짖음이 농산일을 재촉합니다. 음력으로는 4월 내

지 5월경이고 양력으로는 6월 5일이나 6일에 해당하며 이날의 태양 환경은 75도입니다. 옛사람들은 망종으로부터 하지까지의 기간을 5일씩 3개호로 나눈 후 매개호의 특징을 잡아냈습니다. 초호에는 봄화제비가 생긴다는 말이 있듯이 봄화제비가 생겨나 곡식 잎사이를 뛰어다니며 벌레를 잡아먹습니다. 중후에는 때까치가 울기 시작한다. 마루에는 새들이 울지 않는다고 새들이 자기의 후대를 위해 알을 까느라고 울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옛날에 이 무렵은 모내기와 보리 베기에 알맞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보리는 익어서 먹게 되고 변모는 자라서 심게 되니 망종이오라는 말도 있습니다. 보리는 망종 전에 배라는 속담이 있듯이 망종까지는 모두 베어야 논에 벼도 심고 밭갈이도 하게 됩니다. 이는 망종을 넘기면 바람에 쓰러지는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망종복이라 해서 망종이 일찍 들고 늦게 듬에 따라 그해 농사의 풍흉을 점칩니다. 음력 4월 내에 망종이 들면 보리 농사가 잘 되어 빨리 거둘 수 있으나 5월에 망종이 들면 그해 보리 농사가 늦게 되어 망종 내에도 보리 수확을 할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또 망종까지는 보리를 베어야 논에 벼도 심고 밭 갈아 콩도 심게 됩니다. 망종을 넘기면 모내기가 늦어지고 바람에 보리가 넘어져 수확하기 어려워집니다. 특히 보리는 씨 뿌릴 때는 100일, 거둘 때는 3일이라 할 정도로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보리를 수확한 후에는 보리 깍대기를 태워야 모내기에 편리합니다. 망종 때는 농산일이 끊이질 않고 연속으로 이어져 이를 멈추는 것을 잇는다고 망종이라고도 했습니다. 말 그대로 농번기의 최고 절정인 것입니다. 모심기는 괴로운 일입니다. 논에 물이 많으면 심어도 모가 곧 뽑히고 적으면 구댕이가 쉽게 드러나 뿌리가 마릅니다. 또 모를 심으면 며칠간 목끝이 하얗게 마르는 죽사름을 시작합니다. 모자리에 있다가 옮겨오자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잠시 죽은 듯이 있다가 뿌리를 내리면서 다시 기운차게 살아오르기 위해서입니다. 노래 꽃은 피리라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공간 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방송의 다양한 프로를 더 들으시려면 윈팅 앱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성과 진행의 중요하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짝 바람 니근 들른 납득닷 친쇠는 황리지김벼 치료화락대학 와르빈 지르거 델버지 한수건네 가지로 벌벌 두신 돈문 지르더 오이리 왔돌 헛구 못도 노르분 우더